0: 얘기를.
1: 아멘, 아멘.
0: 네.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1: 저는 어려서부터 말하는 직업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0: 잘 어울리세요.
1: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요, 여러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틀리지 않고 읽는 데까지 바톤 체인지하기를 많이 하셨어요.
0: 네.
1: 그러면 번호를 불렀을 때그 친구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저 친구가 언제 틀리나를 보다가, 나가 제일 내 순서가 되었을 때
0: 네.
1: 길게 읽어야지 해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끝까지 많이 읽어야지 이 시간을 너무 좋아했었고요.
0: 네.
1: 나중에는 말하는 직업이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얼굴이 보여지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 정말 라디오 방송이 너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별밤 리포터를 1년간 할수 있게 해주셨었고요.
0: 와.
1: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냥 해설도 하고 하면서 다 갖게 됐어요. 제가 가르치는 것도 말하는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0: 네.
1: 음악이라는 것에서는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송은 선생님처럼 엄마의 그 어떤 그 꾸역꾸역 그 피아노의 영역에 조금 있다가 엄마랑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바이올린을 선택한 이후로 단한 번도 바이올린 외에 다른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다 커서까지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른 채로 그냥 한 가지만 할수 있게 해주셨던 그 점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0: 네.
1: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느 길로 돌아오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소나타 구조라는 것이 음악 구조에 있습니다.
0: 네.
1: 어떤 형식이냐면 우리가 흔히 부르기로는 A, B, A 구조라고 불려요. 그러면 아, A하고 B하고 A로 돌아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빠르겠죠.
0: 네.
1: 그러면 이걸 일상과 살짝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늘 같은 곳을 출발해서 아까 한 PD님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을 나아가는데 어느 날 잠깐 변수가 생겨서 다른 변주를 하는 것이 B구역으로 옵니다. 그러면 A는 제시부고요. B는 발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발전이 꼭뭐 굉장히 발전한 게 아니라
0: 네.
1: 다른 변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0: 달라진다.
1: 네,
0: 네.
1: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안정감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죠. ABA 구조에서 소나타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지막에 이 곡에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가 없어서 저는 그게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이 곡을 ABA의 소나타 구조로 만든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여러분께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음악 용어에는 다카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카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핀에 끝나는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절로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요. 맨 끝에 가신 다음에 다시 1절의 가사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에서 마무리를 할 텐데 종지의 화음만 잠깐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멈춤하는 부분에서는 멈춰 주시면 됩니다.
0: 네.
1: 그럼 1절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려요.

0: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휘나에서는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질병이 있을 때 하면 진행이 되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마무리의 중지는요. 질병이 있을 때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 마이너의 주인은 미라는 음정입니다.
1: 네.
0: 그래서 미로 올 텐데 미 바로 앞

앞에 미한테 가고 싶어하는 이끄음 레샤비 있어야 조금 안정감 있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카포를 했다고 치고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를 질병 있을 때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1절 첫 줄부터 인내하게 하소서부터 출발할게요. 다카포입니다. 시작.

0: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1: 오.
0: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안정감 있는 제시부로 돌아오는 재현부를 우리도 맞이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찬양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어지는 찬양은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직접 불러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린의 찬양 함께 할게요.

0: 아멘. 연주
1: 아멘.
0: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란 찬양 함께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본 찬송가기도 했거든요.
1: 네. 조금 잔잔하다 생각하셨을 수 있고, 또 오감 찬송가가 가끔은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즐거움을
0: 맞아요.
1: 드리지만, 저는
0: 네.
1: 완급 조절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진로를 앞두고서 반대의 경험을, 반대당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만 해도 너는 학교 선생을 해라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 학교 선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고요. 차이콥스키만 해도 법률가가 되었다가 본인의 음악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슈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감상을 먼저 또 나누시면 제가
0: 네.
1: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늘 찬송가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좀 생각났어요. 이 찬송가를 보는데 뭔가 그 겟세마네

0: 겟세마네에서 뭔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마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너무나도 하기가 싫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하소서라고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울컥했던 찬송가였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또다 따라한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 사명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찬송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떠셨나요?
1: 네, 저는 오늘 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특별히 두 분, 저는 뭐제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녹음해서는 또 듣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 가운데는 두 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특별히 그 간절함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구하는 바를 당장 이루어 주시자.
0: 아멘. 그럼 저희는 기도를 같이 하겠군요.
2: 그래야겠어요.
1: 그게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아, 하나님도 내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 아멘.
0: 맞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기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교수님. 네, 시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성은 선생님 어떠셨나요?
3: 저도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는 가사를 보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렴에 주여 참는 마음을 이제 라는 가사가 있는데, 요즘 참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참는 방법이나 어떤 게좀 지혜롭게 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찬송가로 풀어본 것 같아서 조금 좋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현대곡. 사실 제가 현대곡을 좋아하진 않는데,
0: 네, 그렇죠.
3: 많은 음악가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들었을 때도 좋을 수 있구나,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걸또 한번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사실 송은 선생님이 말씀에도 저렇게 하시지만 정말 잘 참으세요. 정말 잘 참으시고 본인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어떠한 것이 있어도 꼭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인데. 사실 이번 주에도 조금 힘든 일이
2: 그렇죠.
0: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셔서 슬픔 속에 잠겨 있었는데도, 이번에 어떤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 반주를 부탁했는데 거기를 또 눈물을 쏟으면서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인내하는 친구고 너무너무 또 좋은 선생님이라서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게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모두가 그렇겠지만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찬송가 준비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오가셨을 것 같은데, 네, 끝으로 감상 남겨주시죠.
2: 여러분에게 꼭 익숙한 곡만을 전해드리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쯤에서는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을 마음껏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호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들만 다섯이에요. 그리고 저랑 친구인데, 여러분, 이제 제 딸은 중3이고요. 그 친구도 첫째는 중3입니다. 근데 막내를 데리고 왔는데 8개월 아기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순하더라고요. 그 넷째 아이와 왔는데 넷째 아이가 우리 하준이가 영어밖에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조카랑 우리 딸을 같이 놀아주라고 한 공간에 넣었더니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영어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실전 타임이야. 여태까지 배운 걸 마음껏 써보렴. 그랬는데 처음에 너무 어색해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은 아이들이더라고요. 몸으로 대화로 안 통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들만 다섯이면 그 환경이 어떨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0: 인내하게 하소서.
2: 엄마는 거의 전투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친구는요 늘 감사만 합니다. 그저 감사가 입에 붙어 있고요. 저랑 대학교 때 친구인데 사실 그 당시 캐릭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친구가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아이들을 많이 더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감사만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고 그날도 저한테 고백을 해주고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별스럽지가 않냐? 8개월 아들 지금 가한 것이냐?

0: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뭐 키울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제 생각에 저를 기준으로는 한 10스푼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를 더할 때 하나님이 어찌 쓰실지는 우리의 끝날까지 진행형이다. 우리가 독일어를 전공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아나운서의 자리에 온 것처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던 저에게 악기와 더불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처럼 목사님의 운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송은 선생님의 꾸역꾸역이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날까지 놓지 마시고 우리 인내 10스푼을 함께 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4224번님 좋은 찬송가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인내하게 하소서를 생각해보았어요. 힘내볼게요.
0: 아멘.
1: 네. 라고 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십니다.
0: 네, 특히 저도 아멘입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5226번님께서도 또 수많은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 목사님 이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이 방송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데 아멘. 잊지 않고 앞으로도 마음과 함께 기도할 때 오감 찬송가도 괜찮은 아침도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하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이 찬송가를 어떻게 고르셨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냐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너무도 참아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감 찬송가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오센 워십팀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끝곡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예,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이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명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울 만큼 가끔은 일상의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 작은 일에 넘어지는 제 스스로를 볼 때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인내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고 초라한 우리를 하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또 괜찮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은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다. 작고 초라하지만 세상에서는 나를 그렇게 볼품없다 여길지 몰라도 나는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그런 하루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괜찮은 아침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에 십자가 은총 그리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사는 성도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정죄에 빠지지도 말고 방종에 빠지지도 말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어떻게 그 구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받고 누리고 나누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성경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걸어서 하늘까지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요한 1서 4장 말씀.
2: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복음이 왜 복음이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의는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당도해서 당도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렀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주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오신 사랑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랑에 기초해서 내가 그 사랑을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다. 오해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한 은혜로 은혜와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자, 십자가 사랑,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알아서, 그 무게를 잘 알아서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스스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내 안에 오셨으니, 여기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 나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랑이 이제 나의 정체성을 만들 때, 그 정체성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겠어요? 나는 더 이상 마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신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열심히 받아들일 때, 내가 갈수 없는 길을 가는 거야.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신분을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야.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라.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내 정체성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의 단계인 내가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네. 또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로서 단에 설때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할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나는 강고 듣고, 나는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잘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냐고, 들리지 않냐고, 그냥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냐고, 그냥 침묵함으로

내가 할 바를 하는 거야. 세상으로 볼때 인권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매 때리면 맞고 십자가 못을 박으면 죽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되신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순종해 드릴 때 거기에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여기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설교로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경험으로 이루어 가야 돼.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이 되는 영적 생활의 실제적인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들리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봐라.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바.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내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이 모든 것을 도와줬죠. 약속의 말씀을 도와줬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랄 텐데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뭐요? 왜 죽으심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삶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바른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복되다 말씀하신 그 복은 사람의 말한 복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웅장한 스케일 가운데 있는 복이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올라 내가 채우자 말씀하셨으니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자녀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듯이 하나님의 요청하고 얻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릴 때 교리적으로 구하고 두드리면 의미가 없죠. 예배 시간이 의미가 없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탄력성 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기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복을 받은 자는 그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한 누려야겠죠. 구약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사치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권세를 억제하고 죄악을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마귀 권세를 누가 이겨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새로운 양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양심이 분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행동이야. 분열케 하고 불만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건 마귀적 행동이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죄야. 하러 간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야. 라고 하는 죄의 기능이 마귀 권세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고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분별하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당도했다고 믿으면 맞아요. 대적하라. 그래야면 저는 물러나리라.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는 예외라는 것을 좀 하나 안 다루셨네.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날 수도 있고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물러나리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셨네. 여러 말씀이 성경에는 그냥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자극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극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바른 모습을 가지면 반드시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그 마지막은 두려움으로 역사하죠. 이 마귀의 전형적 역사죠.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플러스 두려움.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준다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인간적 배신감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삶에서 나오는 여러 좌절케 하고 염려케 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심이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이기는 거죠. 배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국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는 선대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일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어드리면 돼. 근데 믿어드리지 않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초월하겠습니다. 초월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로 만각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또 생각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잊어버린 자처럼 용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성이 내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 나도 그길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수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갈수 없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악한 어둠의 권세의 참소와 악한 어둠의 권세에 불리케 하는 일들을 이기면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서 이기며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적응을 해서 이 땅에서 악한 어둠의 권세, 마귀와 죄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면서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지 못했으면 줄수 없고요. 내가 갖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나눠줄 수 없고, 그러나 가졌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이 내가 누리는 삶의 끝에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0: 나눠줘야 된다. 가장 쉬운 것은 간증이죠. 또는 상담이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이 될수 있죠. 여러분들의 피가 소금의 역할이 잘 감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주는데 그 사람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내가 무슨 말을 많이 안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BGC 상담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상담의 답을 내가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서 답을 얻어. 이미 성령께서 감동하셔. 누리지 못하는 삶과 비교가 되는 거야. 너는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되냐? 안 되잖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맡겨. 때가, 어느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믿어요? 그렇게 사세요.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행했다면 맡기고 있는 거야. 내가 볼때 상황이 아닌데, 형편이 아닌데, 그러면 자꾸 조급해져. 마귀 역사는 조급함을 통해서 내가 나서게 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결국은 불평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누리면서 살 때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안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안식이 있느냐 말이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했음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 파도치며 와, 바람처럼 와. 그러나 주님,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으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인식을 갖고서. 자,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하세요?
1: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0: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는 간단하게 누리며라고 했지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는 건 믿음이 아니야. 이기는 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이 이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긴 내용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나누어주면 본의 아니게 속이는 것이 되고 거짓말이 되죠.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 가운데 아니야.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태만하자 내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까지 기도해야 돼. 나는 평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얻어야 돼. 요동치는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사람들은 급하고 조급하고 요동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안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나중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가지고 그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누죠. 말로 나눠줄 때는 간증과 상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능력으로 나눠주는 건 아까 말했죠. 상대가 말할 때 내가 미처 다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해답이 생겨. 믿음의 해답이 생겨. 그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들이 풀어져. 내가 염려, 근심하고 걱정한 것은

0: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내가 블럭을 치고 있네. 담벼락을 치고 있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겠네.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어. 벌써 받아들이고 있어.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능력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능력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서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와 함께 있는데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자 앞에서 하나님, 저 영혼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었음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봐요.
1: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0: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하면 됐지. 뭘 더러워 하겠어요? 아니다 하면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각오가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난해졌음 우리의 비유를 위하며 그분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로서 채찍에 맞고 가난해지셨고 또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나의 권리는 예수 안에서 그 해답을, 그 부유를, 그 치유를 받는 것이 내 축복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연장 가운데서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된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자기 것을 누리는 것도 보화를 감춰놓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려면 열어놔야 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등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대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 제목 삼아야 돼. 그리고 누리는 삶을 가지고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내 안에 없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은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궁금해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능히 될줄 믿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 237국에 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한편으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참 잘 발견합니다.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가끔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처음 출발했던 나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었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팡이 하나뿐이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고, 그때는 너무 멀게만 보였던 곳에 어느새 와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출발점을 돌아보면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잠시 나의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때를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신실하게 함께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는 겁니다.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에베네세라다님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이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야곱은 지금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오래전에 피해서 도망쳤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합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 가족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내가 처음에 이 길을 떠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혼자였던 자신이 어느새 큰 가족을 이루고 두 때를 이룰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저는 이 감사가 참 좋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거든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였던 거죠. 우리도 앞날이 막막할수록 자꾸 앞을 보며 안개 같은 미래를 보며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잠시 뒤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길에서도 나를 붙드시겠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추억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오늘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걱정보다 먼저 지나온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주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송으로 함께했고요. 또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좀 오랜만에 저는 불러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주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기억해 볼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알수 없는 이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또 오늘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과 함께 거뜬히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3721번님, 오늘은 신혼 때가 생각이 나네요. 작은 전셋집에서 살림 시작하면서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참 행복했거든요. 힘들기도 했지만 어느새 아이들도 다 자라고 집도 넓어졌는데 요즘은 없는 것만 보며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지금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네,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면 뭉클하기도 하고 또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에 와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걸또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4912번님이 몇년 전에 크게 아팠을 때 다시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만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매주 제 발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았네요. 평범한 일상이 사실 응답받은 기도였다는 걸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와, 이 기도가 되게 눈물이 나네요. 다시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아, 다시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찬양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다. 근데 지금 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네, 부끄러워지네요. 오늘 또 찬양을 더 열심히 불러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5830번님, 하영 PD님, 힘찬 라디오 식구들 샬롬. 저도 왔어요. 출첵합니다. 라고 반갑습니다. 9951번님,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언젠가는 때가 온다는 말씀인 듯 해요. 라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092번님도 고3 딸이 듣고 싶은 곡이 있다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을 신청 주셨어요. 신청곡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3749번님,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뇌수막종 판정을 받고 몇주 전에 다시 MRI를 찍었어요. 그리고 9월 3일에 결과 들으러 가면서 수술 날짜 잡기로 했어요. 지금 무섭고 그렇습니다. 좀 위로를 받고 싶다고 주셨는데. 네, 과거에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우리 주님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결과와 앞으로 수술 일정들도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7655번님, 날마다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9950번님도요, 오늘도 오프닝 말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의 눈.

오늘은 야곱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왔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아직 걱정되는 것도 또 부족해 보이는 것도 참 많지만 뒤를 돌아보면 참 신기하죠. 그때는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또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응답하셨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지나온 날에 신실하셨던 선하게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

0: 울산극동 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2: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1: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2: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2: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2: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각

0: 탔었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 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왕 국가정원 은하수 다리 앞에 위치한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하갈인데 그녀는 애굽 여인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인 사례의 명을 받아서 섬겼던 종이지만 그 사례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녀의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이 열렸죠.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하갈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짧게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낳을 아들 그리고 너의 걱정 너의 삶까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나의 문제의 가장 깊은 깊숙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2개월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꼼짝 말아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식사까지 못했으니까요. 혼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제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게다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과 수술까지 해야만 했던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와 사역, 가정과 자녀, 그리고 빚과 재정적 어려움들. 캄캄했죠. 한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 적은 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가 됐을까요?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두 손 두 발을 짚고 기어서 올라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이 교회를

0: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그 새벽 예배 드린 이후에 매년 새 교육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갈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의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난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삶 한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려고 결심하고 또 마음을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함께 하시고 하갈의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들과 문제들을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신앙상담, 교회 추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 무엇을 할까요? 오로지 엄마의 젖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젖을 뗀 아이는 다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안긴 것만으로 평안해하며 그 품을 온전히 누립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시간 젖뗀 아이처럼 고요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는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사랑합니다.
0: 목사님 저도 사랑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목사님 최근에 저희 교회에 친생아 친구들이 아주 많이 태어나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0: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아기들이 엄마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1: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오늘도 뭔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이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오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자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울산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 이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또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함께하심이 공감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고단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 울산극동방송과 또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자동차 안에서 방송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멘. 주님의 품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는 우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7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924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춘호님, 84세신데요. 요로결석 수술 후에 혈압의 변동이 심

0: 마셔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이 장춘호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9243님께서는 네. 최근에 이제 그 교회에 어떠한 분들의 그런 어려움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장자영 집사님의 부친이신 장춘호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참, 저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육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계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위로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우리 9243님, 네, 참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귀한 집사님, 동역자님의 부친을 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사연, 기도 사연 올려주셨는데, 우리 또 연세가 또 84세신데,
0: 네. 에,
1: 성경에 보면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 네.
1: 이 시간 우리 9243님께서 올려주신 우리 장춘호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 9243님께서 특별히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장자영 집사님, 우리 동역자님, 또 부친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0: 주여.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0: 주여.
1: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 우리 장춘호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육체는 흙으로 젖었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아버지께서 귀한 생명을 붙드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부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중보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함께하심 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평안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손에 다가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243님, 중보자로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장자영 집사님의 부친이신 장춘호님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친정 부모님, 아버지이신 신병관, 또 어머니이신 배순례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부모님 병간 후에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는데요.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이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도 너무 힘이 됩니다.
1: 네.
0: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네. 수 있죠. 이 삶 가운데 목사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어쩌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맞습니다. 급한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또 이렇게 부모님 병간호에 계시는데 병간호 하시면서 늘 또 수시로 복음도 전해주시고 또 믿음의 말씀들 또 찬양도 많이 들려주셔서 이 모든 또 육체의 그런 연약함 질병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우리 7087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708

0: 87님, 참으로 이렇게 또 친정 부모님 신병관 또 배순례 어머님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디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아버지 이렇게 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주님 부모님 병 간호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에게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새 힘을 주시고
1: 주여.
0: 또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셈과 능력을 시간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우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부모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주님 앞에서 섬기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주님이 영육간에 곤비치 않도록 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이 방송에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의 평안으로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시고
1: 아멘.
0: 넉넉하게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평안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손에 그 모든 환경과 연약함을 맡겨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번님 그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7087님과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168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노연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삼산제자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9월 1, 2, 3 부산에서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680님께서 노연수 청년님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0: 네.
1: 근데 계속해서 회복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잘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 함께 하셔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0: 직장 동료이신가 네. 보군요.
1: 네, 교회에 함께 하시는 청년. 분인지, 네, 청년부이신지 저희는 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그 마음으로 부단히 꾸준히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삼산제자교회 네. 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680님 노연수 우리 청년부 새로운 직장 위해서 기도하며 또 다리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자녀가 중보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680님의 이 간절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연수 형제에게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의 다리에도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병상에서 치료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셔서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존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1: 아멘.
0: 9월 또 아버지 또 이렇게 삼산제자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수련회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원수막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참으로 주님의 주님의 말씀

0: 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이 약하고 엄난한 세상 속에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680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삼산 제자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저희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특히 노연수 청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제일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면서요.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0: 아멘.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461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울산 동광교회 송상수 권사입니다. 새소식반 개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울산 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가정에서 또 공원에서 복음 전하는 가을학기 새소식반이 개강을 했습니다. 9월 7일인데요. 가을학기 12주 동안 복음의 씨앗이 울산 곳곳에 뿌려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서 울산 동광교회에서 11월 14일 가을학기 새소식반 대잔치가 또 열리는데요. 뮤지컬 팀을 초청해서 북구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잔치를 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울산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열매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울산 동광교회에서 새소식반을 개강하나 봅니다. 네, 또이 시간에 또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최근에 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이 시간이 더 귀하게 그래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울산 동광교회의 새소식반을 위해서 또 함께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송상수 권사님,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며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 삼기 위해서 또 새소식반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또이 모든 일에도 주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을학기 개강이 잘 되어져서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올수 있도록,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0: 아멘.
1: 아버지,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0: 주님.
1: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또 11월 14일 가을학기 또 새소식반 대잔치에도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0: 아멘.
1: 또 수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그 모든 행사와 뮤지컬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또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참으로 그리스도의 푸른 나무들이 많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또
0: 아멘.
1: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0: 아멘.
1: 모든 걸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동광교회 송상수 권사님, 너무 귀한 우리 중보자이십니다. 저희도 우리 울산 동광교회 새소식반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 시간을 통해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큰 언니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왔고, 작은 오빠는 저희 가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집을 팔게 되면 도움받은 것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가야 할 상황인데요. 속히 필요한 물질이 채워져서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젠 저희도 도움 주신 분들께 갚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달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게참

0: 귀한데요. 네, 목사님, 이번 달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또 더 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네. 9507번님의 이 문제들 앞에 오직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507님 이렇게 하나님 또 현실적으로 집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또 이 집 문제로 인한 절박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주변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곤 합니다.
0: 주여.
1: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형제들과 함께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유정의 또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한 자녀가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또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달 안에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0: 주님.
1: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9507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 품에 안으시고 또 주님께서 뜻하신 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이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9507번님, 제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채워주실 거고요. 잘 해결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도 우리 9507번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9월 한 달도 충분한 일거리를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915번님 늘 항상 먼저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를 보내주시는데요.
1: 네.
0: 그렇죠. 이제 9월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네. 이 시간에 참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게 너무 귀한데요.
1: 네.
0: 우리 915번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915님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하나님 다가오는 9월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곤 합니다.
0: 주님.
1: 지나간 날들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 위대한 길 명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주여.
1: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늘 무시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며 구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일거리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체력적으로도 또 아버지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늘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은혜와 또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우리 915번님, 어쩌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이시기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0: 말씀을 축복하며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233님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자녀입니다.
0: 주여.
1: 하나님 아버지, 또 그동안도 교회가 건축을 이루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 중에 있을 줄 압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외형적인 건축 건물도 또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또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 잘 참석하고 또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심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0: 주여.
1: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또 건축에 참여하고 함께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충성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으로 또 위의 것으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께 또 오늘도 주님 반드시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갔던 오늘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목사님, 오늘 뜨겁게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교육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교육전도사가 사라지면서 교회 학교 사역 생태계가 흔들리고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사역 부담 속에 신학생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산 목회자연합이 지난 주일 부산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8월 성령 세미나를 열고 성경의 문화적 맥락 이해와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길 위에 교회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 길 위에 사람들이 어제 경기도 평택 부용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책가방 120개와 학용품,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 12,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교육단체 교리와 부흥이 최근 서울 예수비전교회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와 목양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교육 최일선에 있어야 할 교육 전도사가 사라지면서 교회 학교 사역 생태계가 흔들리고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사역 부담 속에 신학생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장로회 신학대 청빙 게시판에는 1년 내내 교육 전도사 상시 청빙 공고가 올라오고 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해 끌어올림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목회자들은 100만 원 이하의 낮은 사례비와 장학금 부재, 그리고 지방 및 소형교회 기피 현상이 품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역 중인 신대원생은 평균 3개의 사역을 맡고 있으며 25%는 5개 이상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주일 설교 외에도 찬양 인도와 미디어 장비 관리까지 맡으면서 정작 설교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소명의식 약화와 거주지 문제, 학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역 대신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신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김동훈 전도사는 학업과 생활비, 학비를 사례비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회의 학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역과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휴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전도사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목회 후보생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 학비 지원과 업무 범위 현실화 등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교육 현장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부산 목회자연합이 지난 주일 부산 순복음 강변교회에서 8월 성령 세미나를 열고 성경의 문화적 맥락 이해와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최무열 전 부산장신대 총장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스라엘의 고대 문화와 수사학적 비유를 이해해야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건재 순복음 강변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돌봄과 말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용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는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인의 신앙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대구름 예배와 소구름 모임을 결합한 양날개 사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용근 대표는 30-40세대를 교회의 허리로 세우기 위해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강소교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 위에 교회가 세운 비영리 민간단체 길 위에 사람들이 어제 경기도 평택 부용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책가방 120개와 학용품과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생의 44%가 다문화가정 학생인 부용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스트코의 물품 후원과 미 육군 제11공병대대 장병들의 봉사 참여로 이뤄졌으며 미군 장병들의

0: 은 교실을 찾아 영어 학습과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은 미군 장병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독거노인 지원과 야학 활동 등 지역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용준 길 위의 교회 목사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년간 12,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개관한 역사문화관은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한 곳에 담아 알리고 있으며 개관 이후 250여 개 교회가 방문하고 문화유산 830여 점을 기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한국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장애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교육단체 교리와 부흥이 최근 서울 예수비전교회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와 목양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에서 도지원 대표와 발제자들은 스코틀랜드 목회자 토마스 보스톤의 신학을 조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형적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설교를 통한 영혼 구원, 참된 교리 바탕에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목양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교리와 부흥은 이번 논의를 목회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4주간 8차례 과정으로 설교와 목양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에 비가 내리며 그간 이어지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약 3도가량 낮은 32도로 예상되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무더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바람은 초속 2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1도, 습도는 70%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 은하수 다리 앞에 위치한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하갈인데 그녀는 애굽 여인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례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인 사례의 명을 받아서 섬겼던 종이지만 그 사례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녀의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이 열렸죠.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하갈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짧게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낳을 아들 그리고 너의 걱정 너의 삶까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나의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2개월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꼼짝 말아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식사까지 못했으니까요. 혼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제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게다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과 수술까지 해야만 했던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와 사역, 가정과 자녀, 그리고 빚과 재정적 어려움들. 캄캄했죠. 한 장로님 와서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 적은 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가 됐을까요?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두 손 두 발을 짚고 기어서 올라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그 새벽 예배 드린 이후에 매년 새 교육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0: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갈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에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난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삶 한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려고 결심하고 또 마음을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함께 하시고 하갈의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들과 문제들을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신앙상담, 교회 추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카페나 백화점 또 노래방이나 오락실 어느 정도 주거단지가 있는 동네라면 제법 있을 법한 많은 시설들이죠.

요즘 북한 지방에도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나 고급 식당 또 백화점은 물론이고요. 당구장이나 노래방, 전자 오락관 같은 평양에만 있던 이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기고 있는 건데요. 얼핏 보면 이 지방 도시들이 밝아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0달러면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림의 떡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한 번을 들어가 보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북한의 이런 변화와 발전이 일부 사람만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무엇보다 진리로 그 변화의 꽃이 피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을,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 데이 출발합니다.

서천에서 늘 감사함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오신 청취자분, 또 수원에서 그리고 아직 물러가지 않는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을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5342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 남기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또 보내주고 계신데 0193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가장 안전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문화의 일상생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월등히 높아졌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방에도 이런 여가시설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런 시설을 한 번 즐기는데 최소 10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10달러가 우리가 체감하는 10달러와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10달러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커져만 가고 위화감은 더 조성되는 북한 땅에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수년 내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소서 아멘이라고요. 1113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아멘.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잠시 후 만나보는 한편 차이 도전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목요일인 오늘은 한뼘 차이에 이어서는 또 어제에 이은 오늘의 인터뷰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평안도에서 온 자매님과의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또 함께하는데요.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요. 북한 땅의 모든 주민이 문화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과천에서 기도합니다. 7191님 복음으로 통일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통일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 주님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화의 혜택을 함께 웃으면서 손잡고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있겠죠. 인사 남겨주신 7192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면서요.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게 50원, 긴 게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신방동에서 출첵하고 계시는 2523님도 그리고 9살 딸이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6551님도 처음에는 이 북한 소식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5102님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요즘 북한의 지방에도 노래방과도 같은 오락실 같은 시설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노래방이라는 게 참 익숙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서 노래방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노래방을 노래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어렵죠? 노래방. 아, 이거를 참 북한말 퀴즈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항상 정말 직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방을 가면은

채널은 어디에 두죠? 집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의 그 우리의 방과 노래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도 가사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아무리 좋아하는 애창곡이어도 가사를 못 외워서 늘 화면을 보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화면에는 뭐 악보도 가끔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가사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 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서울에서 청취합니다. 정답은 2번이요. 봉사실을 보내주셨고요. 3번 인민가요관도 몇 분 주셨는데, 아, 이 북한이 뭐 노래방이 물론 외래어는 아니지만 영어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노래방을 가서 하는 그대로 풀었어요. 화면에 가사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 화면에 붙어있는 스피커에서 반주도 잘 나오고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채사케어니신 우리 0050님이 한민족인데 한 나라에서 함께 살지 못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번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데 복음통일되면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면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노래방에도 찬양이 있는 거 아시나요? 찬양 가사가 화면에 반주도 아주 잘 나오고요. 찬양도 음악이잖아요. 찬양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화면 반주 음악실, 2번 자동음악 봉사실, 3번 인민가요관,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알겠네요 하셨던 8283님 힌트를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찬양 함께 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OFD에서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어제 이어서 나눠봅니다. OFD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과 출석 인사는 계속 기다릴게요.

0: 남한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1: 안녕하세요.
0: 네.
1: 대한민국 7개월 차의 김서영입니다. 네.
0: 우리 서영 자매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는 너무나 따뜻한 주님과 함께한 여정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중국에서 대한민국행을 선택하고 나서
1: 네.
0: 그 이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1: 아, 네.
0: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건너오시는 중에 또 다른 제3국에서 들으신 건가요?
1: 네, 네.
0: 보통 건너오실 때 교회 통해서 건너오시는 네, 많은 분들이
1: 네, 네.
0: 그렇게 중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1: 네.
0: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하시는데
1: 네.
0: 저는 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1: 네.
0: 평안북도 구성에 계셨고
1: 네.
0: 또 일을 하실 정도면은 집안 토대도 괜찮으셨을 것
1: 네.
0: 같은데
1: 네.
0: 근데 그러면은 사상 교육이 어느 정도는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0: 근데 그 말은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의 세뇌도 적잖게 네. 있었을 텐데
1: 네.
0: 그럼 반감이 없으셨어요, 선생님?
1: 저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제 덤으로 제가 한국으로 떠나게 됐고 하면서
0: 네.
1: 이제 그냥 마음속에는 반감이 당연히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신기한 거를 느끼게 됐고 이제 그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뭔가 이제 저한테 일리가 있고 이제 막 진리처럼 느껴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그 성경책이 씌워진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0: 네.
1: 그랬는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애들을 교양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구 뭐든 이제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 성경책에 그대로 씌워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네.
0: 근데 첫 절부터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1: 당연하죠. 저도 반감 가졌어요.
0: 하나님이 네.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공기를 지으시고 빛을 지으시고 하는 뭐 바다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1: 네.
0: 하는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1: 이제 저는 생각을 처음에는 이제 어딘가 이제 거주멍 이제 신화 소설처럼 느껴졌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약간의 신화는 이제 옛날이다 나니까 이제 뭐 단군이나 거주멍도 다 신화는 섞었잖아요.
0: 네.
1: 그랬지만 그분들이 존재했던 거는 사실이었고 그분들이 쌓아온 업적은 사실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성경에 제가 좀 더 많이 허겠던 것 같아요.
0: 이게 한 권의 역사책으로 받아들이면서
1: 네, 네.
0: 읽어가시면서
1: 네.
0: 믿어지셨군요.
1: 네, 그래요.
0: 거기서 통독도 다 시키죠?
1: 네, 맞아요.
0: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1: 네.
0: 그럼 가장 뭔가 와닿았던 그리고 아니면 가장 의문이 들었던 아니면 가장 깊게 묵상했던 성경 말씀
1: 네.
0: 구절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제가 이제
0: 좋고.
1: 바로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게 잠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청명한 자는 이제 바보를 다스리고 바보는 이제 청명한 자의 이제 부림을 받는다고 씌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 소련이나 뭐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희망했던 사람들은
0: 네.
1: 이제 다 똑같이 평탄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자본과 지주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이제 노동자들 다 평등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세상 윤리가 천태만상으로 사람이 태어났고 그 중에 이제 정말

0: 우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릴 능력과 힘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거를 공평하게 다 때려 눕히겠다고 하니까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총명과 지혜에
0: 저는. 네, 그래요.
1: 대해서 다시금 눈을 띄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0: 그래요.
1: 그러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으로 문을 열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있으세요?
0: 아, 우네요.
1: 은혜,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였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눴던 자매님과의 이 간증이 한 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0: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라오스에서 이제 약간이 그 경찰들하고 일이 생기고 죽었다. 제가 경찰들한테 잡혀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빌었어요. 빌은 게 하나님, 저 이렇게 가게 하려고 저 여기까지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저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기적같이 살아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했는데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저를 이뻐하시고 아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받아하는 이 모든 걸 느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생명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 행복이었고, 그것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느끼고 싶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고,
0: 네,
1: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또 마음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은혜임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행복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자매님의 고백에, 저도 제가 보지 못했던 행복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보다 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은 부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오늘은 김서영 자매님의 여정 가운데 조각조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두 번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벌써 거의 1년이 채워가잖아요.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7개월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했던 자매님이 정말 좋아한다는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했죠. 은혜라는 찬송이었습니다. 9312님,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라디오 듣는 중에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자매님과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함께 외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보다 앞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찬양의 가사가 복음 통일된 그날 우리 모두의 또 북녘 주민들의 가사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기도의 한줄한 줄로도 함께 해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보는 한뼘 차이까지 정답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가 북한에서도 지금 하나 둘 지방에서 또 지어지고 있는 노래방이 노래방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부르는데 무슨 표현일지예요? 1번이 화면 반주 음악실이고요. 2번이 자동음악 봉사실. 3번이 인민 가요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었군요 하시면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도 원래는 평양에서만 주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었죠.

한순간 듣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방 가면 주로 이제 노래방을 굳이 가는 이유는 큰 화면에 반주가 아주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음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선곡할 노래가 없어도 인기 차트가 연령별로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노래방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일까요? 2번 자동음악 봉사실일까요? 3번 인민가요관일까요? 서울에서 출첵하시는 2019님도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하시는 우리 2178님도 정답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좀 더 기다려보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한민족이네요 하시면서 흥이 있는 같은 민족 복음통일돼서 한번 거하게 봅세다라고 5050님께서 남겨주시면서 한뼘 차이 정답을 3번이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인민가요관이 참 그럴싸하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휴대폰 화면을 잘 보면서 이 높은 정답률을 자랑하는 요 번호를 보셨다면 정답을 단번에 아셨을 거예요. 정답은 1번 화면 반주 음악실입니다. 말 그대로 화면을 보면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즐기는 곳이라고 해서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노래방이 생겼다니 참 의아해하시는 분들, 놀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노래방이나 뭐 카페, 백화점 이런 데를 한번 들르는 것조차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이용하는데 최소 1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북한에서 노래방을 가면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0957님, 일단 저희가 아는 노래는 아리랑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노래방에 가면 찬양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북한의 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 있는 모든 기기에 찬양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북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마음 아프면서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합니다.

5012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통닭 먹고 싶어요. 옆 가게 언니들과 함께요 하시면서 8539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옆 가게 언니분들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제 듣자마자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주차하고 답합니다. 저 너무 늦은 건가요? 날마다 극동방송 들으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와, 새싹회원이신데 날마다 또 새롭게 또 오늘 또 새롭게 문자를 주셨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보내셨잖아요. 0281님 선물을 나누고요. 찬양 연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정답 1번이요. 8299님 찬양을 함께 연습할 남과 북의 그날이 화면 반주 음악실에서 같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우리 그렇게 출근길 함께 해주세요. 힌트 주신다고 해 많이 쓰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힌트를 드렸죠. 8747님이신데 린민가요관이 더 입에 잘 붙긴 하지만 정답은 1번이디요 하시면서 북에서 오셨나요? 8747님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방송 마치고 나서 문자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오늘 선물 받아보실 분들을 따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무엇보다 형편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이런 사회가 깨어지고 또 복음이 통제되는 복음을 검열하는 이 사회가 깨어지고 나눠주신 것처럼 남과 북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과 약속과 함께 오늘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국에 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3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0: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한센스 디지즈라고 하는 이 한센병은 면역과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감각이 없어지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봤는데요. 거기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던 마을과 또 병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손영호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한센병자들의 마을과 병원입니다. 이 한센병이 특징이 뭐냐면 벌레에게 물려도 또 날카로운 칼에 피부가 베이는데도 심지어는 활활 타는 불이나 아주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또 느껴지는 또 통증이 또 생겨지면서 점점 이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상하고 다치는데도 그것을 못 느끼니까 이제 피부가 망가지고 뼈가 다치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이 얼굴이나 손발에 이제 흉측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유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는 게 느껴져야 그것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 다치게 되고 그것들이 회복이 잘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센병은 고통이 없는 지옥이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다른 후유증으로 인해서 물론 고통은 나중에 더 생기게 되겠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병에 대한 치료제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자는 말할 수 없는 육신적인 절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딱 해당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육신적인 절망만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고통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모세의 율법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격리된 곳에 따로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들을 구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수로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경고음을 내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고음이 뭔지 아십니까? 삐뽀삐뽀 그런 게 아니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다녀야 했던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를 피하십시오. 저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진 말로 소리쳐 외쳐야 되다는 거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깜짝이야 하고 놀래면서 그냥 비키겠죠. 비키기만 하면 양반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욕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침을 뱉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돌을 던지면서 왜 마을에 들어왔냐고 뭐라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지요.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로 치자면 인도의 불가촉 천민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오늘날도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계급 체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최하단의 사람들이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에서 일반 사람들은 기피하고 있는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지요. 죽은 자의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합니다. 길가에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 치웁니다. 가죽을 염색하는 일을 합니다. 도랑을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평생토록 세탁 마을에 갇혀서 세탁만 하며 인생을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운명이라고 여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와 차별과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달리트 불가촉 천민들인 거죠. 행여라도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귀족 계급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바로 이 불가촉 천민처럼 사람들의 혐오와 차별과 기피를 당하는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절망 가운데 짓눌려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되 그분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 그리고 너무나 기이한 치유를 행하신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부정하다, 부정하다 아마 외치는 것도 까먹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문제는 당신께서 나를 고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원함이 있는지가 문제이겠지요. 주님, 제발 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이 지긋지긋한 나병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유대인 같으면 절대로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요. 또 모세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결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도 드려야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만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지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고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부정하다 얘기도 안 하고 왜 갑자기 내 곁으로 왔느냐고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뒷걸음질 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손으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손입니까? 목수일을 하면서 거칠어지고 다른 손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병자를 치유해내신 그 능력의 손 아닙니까? 그 따스한 손을 내밀어서 그 가련한 환자의 손에, 몸에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원하노니,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 예수님의 원함대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몸에 수포가 사라졌습니다. 흐르던 진물이 멈추었습니다. 흉터가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깨끗한 아기 피부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평생 그를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렸던 흉측한 외모와 괴로운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그 환자를 만지심으로 고치셨을까? 예수님은 굳이 환자를 만지지 않으셔도 그를 고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환자들 가운데는 만지지 않으시고 고치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의 몸을 만지심으로써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그 나병 환자는 정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남을 정결하기 위해서 자신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루터가 말한 대로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은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교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이 위대한 교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죄가 사라져라, 얍! 이렇게 마술이나 요술을 통해서 죄를 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말로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몸소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다.

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나병 환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까? 그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 알까?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병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냐면 내가 이 병을 치유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병은 죄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지요. 나병이 한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사람과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것이지요. 나병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죄도 사람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보다 무서운 이 사망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모든 인간의 비참함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질병에 걸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기 원하셨고 살려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을 치유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내가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능했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다 파악해서 내가 검증하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노력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한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8일 동안에 온전히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병의 치유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육신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24시간 1분 1초를 우리가 허투루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약속해서 모이는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회복된 나병 환자와 같은 기쁨을 가지시고, 아니 그 이상의 기쁨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기쁨 가운데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기쁨의 제사로 올려드리겠다고 헌신하시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덕

덕분에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터치는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터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입은 상처가 치유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지고 나태해진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을 쳐다보며 살았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들을 갈망하며 영적으로 깨어 생동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만지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특별히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특별한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형제간의 문제로, 자매간의 문제로, 부모 자식간의 문제로 이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예수님의 터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시험을 만나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적인 위기가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터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상처가 치유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두려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세밀한 터치가 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긴장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쁘고 편안하고 기대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슬픔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터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터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치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터치를 먼저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터치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하신 만지심이 있어, 너희도 그것을 경험한다면 너희의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그 속박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너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터치가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택트 시대 무슨 뜻입니까? 접촉을 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뜻 아닙니까? 터치를 하지 않고서도, 대면하지 않고서도, 그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학교 수업도 선생님 안 보고 그냥 화면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식당을 가도 주문을 하는데 주인을 만나지 않아도 그냥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톡톡톡톡 눌려서 이 카드만 끼워 넣으면은 주문이 되지 않습니까? 생필품을 사는데도 우리가 마트에 굳이 안 가도 스마트폰을 열어서 톡톡톡톡 또 누르면은 다음날 아침에 집에 로켓 배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신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기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좋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날씨가 좀 궂은데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또 접촉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우리가 전도의 기회도 삼을 수가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일들이 줄어드니까요, 편리하긴 하지만 더 사람들이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도요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비접촉 시대가 되니까 만나도 그냥 자기도 다 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친구끼리 만나자고 만나서 다 자기 폰 보고 있더라고요.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서도 이렇게 폰으로 대화하더라고요. 카톡 보내고 인스타 보내고, 너 지금 뭐 먹고 싶어? 나 뭐 먹고 싶어? 너 내일 뭐 할 거야? 나 내일 뭐 할 거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도 이렇게 폰으로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터치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더 만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스한 사람들의 온정이 그리워지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터치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를 이런 시대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모르는 아픔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터치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한 집에 살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목소리를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친구이지만, 친할 진짜 친구이지만 정말 친합니까? 정말 가깝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이웃,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나병이 주는 고통과 수치와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고침받은 우리가 아직도 아파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그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들을 고통과 절망 중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열심히 놀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았는데 다방구라고 하는 놀이가 너무 다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정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 다방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때의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만큼 너무나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여러분, 다방구 해보셨습니까? 다방구 뭔지 아십니까? 예. 지역마다 약간 이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마 비슷한 놀이가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방구를 떠올려 보니까요, 너무나 복음적인 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적인 놀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순례의 감옥에, 순례가 이제 탁 터치한 사람은 감옥에 다 갇혀있거든요.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잽싸게 이쪽 저쪽 순례의 손을 피해서 그 적진으로 침투해서 그 친구들을 터치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터치해야 됩니다. 다방구! 다방구! 라고 외치면서 그 아이들을 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0: 겁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자유다 도망가자 하고 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때 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감옥도 아니지만 내가 그들을 풀어줬다는 그 자부심과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행여나 그 풀려난 아이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그 기쁨은 다섯 배, 열 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점수를 땄구나. 제가 저도, 쟤도 나를 더 좋아할 확률이 높아졌다. 여러분, 이 다방구라는 우리가 참 복음적인 놀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쾌감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다방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해방이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자유가 필요한 사람, 제발 나를 터치를 좀 해줘라고 손을 내밀면서 빨리 와서 나를 터치해줘, 빨리 나 풀어줘,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풀어줄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터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지면서 여러분 입으로는 아니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방구, 예수님 터치야, 다방구야, 풀려나세요, 자유를 얻으세요, 해방을 얻으세요, 구원을 얻으세요, 평안을 얻으세요. 우리가 다방구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터치를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터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터치가 확산되어서 우리 주변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한편으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 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 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 교실, 유익한 건강 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27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벽결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계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 예배가 지금 중단된 분들 계신다면, 예배가 좀 소홀하다, 방학이다, 방황이다, 이런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그 자리, 혹시 핸드폰으로 어플로 듣고 계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시간, 듣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0: 하는 시간입니다. 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여러분 문자 주실 분 그리고 어플 메시지 주실 분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보내주십시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 여러분의 찬양 인생 찬양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국정방송 수신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어플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앱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권사님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도 여름인 것 같죠?
1: 네, 아직도
0: 더워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네.
0: 자 오늘 또 김진희 집사님도 또 어렵게 애가 지금 셋이어가지고 막내가 12개월, 예, 네, 12개월 좀 넘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지금 방송국에 와가지고. 방송국 안에서는 지금 어디선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단, 아, 잘 놀고 있는 김단. 예. 우리 또 봐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도 감사하고. 자, 김세희 권사님, 네.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 선곡해 봤습니다.
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 예. 저도 참 좋아하는 아주 좋은 찬송가인데,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시청하신?
1: 요즘에 좀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얘기를 최근 들어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앞길을 참 알 수가 없는데 이 가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0: 네네.
1: 아, 하나님께 위로 받으면 아래 가사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뭐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 위로 받은 자로서의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네네.
1: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신 힘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0: 네네.
1: 좀 위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 연약함 아시는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1: 아멘.
0: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껏 위로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만사 형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이 참 애창곡이라고 5376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네요. 힘들 때마다 듣고 부르면 힘이 나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숲에서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평온하길 기도하며 이렇게 지금 찬양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광양에서 2483번님, 경기도 양평에서 9507번님 듣고 계십니다. 권수만 전파 선교사님 새끼라를 즐겨 들으신다고요. 참 방학생들이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765번님도 오셨네요.
1: 지금 친정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2주 전 뇌졸중 진단 받으셨는데 치료 중 폐암이 발견되었고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폐렴이 발병되어서 곧 천국으로 가실 듯합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평안 주시길 기도드리며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 계속 부르게 하시네요.
0: 자, 우리 친정아버지 임종 앞두고 계시는데 같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러분의 신청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반으로 함께 하시는 김진아 집사님이 선곡한 곡은 바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인데 우리 집사님 덕분에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고 불렀던 찬양인데 방송에서도 이 음원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틀었었는데 요즘 좀 오래간만이에요 너무. 그래서 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렇게 흘러가는 가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김진아 집사님의 우리 건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반부에는 또 우리 권사님과 목소리로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고향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시원한 비가 내리나 봐요. 0850번님, 6753번님 잠깐 신호 대기 중에 문자하셨고요.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마음이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0: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이 잘 좋아요 라고 이렇게 앱으로 6293-90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적이 있대요. 9371번님이 보라 너희는 아까 그 찬양
1: 네.
0: 너무 감동돼서 예. 한참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보라나의
1: 네.
0: 김진아 집사님은 이 곡을 어떻게 하실까? 상당히 예전 곡이거든요.
1: 네, 옛날 곡인데.
0: 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 3773번님 신청하셨는데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예전에 선곡했던 곡이어서
1: 네, 맨 처음에
0: 네, 맨 처음에 불렀던 곡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곡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항상 즐겨 듣고 계신다는 7847번님 아, 부산 세계로교회 김진영 장로님이시네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서천에서도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4614번이 모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께 우리가 홀로 섭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곡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께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예. 와, 이 참 어려운 곡이네요.
1: 예.
0: 저는 갑자기 찬양하다가 뭐 먹은 것도 아닌데 뭐 목에 막 뭐 걸려가지고.
1: 저도. 네. 예,
0: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0: 갑자기 기침을 해가지고. 이 신성한 시간에. 예. 어, 참 이 가사도 너무 귀하고 좋네요.
1: 네.
0: 일어나라. 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1: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정말.
0: 여러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딱 한 사람 찾잖아요.
1: 네.
0: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아, 참 이런 가사도 다 오고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자, 운명을 거는 자, 이 가사의 전율이 전해져 온다고.
1: 아멘.
0: 4605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설교라고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찬양을 설교처럼 의미를 되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극동 방송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90509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부천에서 택배 일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잘 듣고 계신다고. PD님이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서 친근해요 라고. 예. 그러게요. 어떤 세대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1: 확인은 하지 마세요.
0: 가끔 이렇게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좀 뭐 상상은 자유롭게. 자, 2110번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보니까는요, 아까 요게벳의 노래를 신청한 분이 계세요.
1: 네.
0: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삶을 살고 계시네요. 또 어렵게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이신데.
1: 밑에
0: 봤나요?
1: 네.
0: 갑자기 지금 문자가 막 많이 와가지고 헷갈립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튼 제가 아까 봤어요. 아, 1915번님이네요. 지난 가을에 참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좀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모세의 엄마의 노래죠. 모세를 정말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 나일강인가요? 이렇게 갈대상자에다가 보내면서 고백했던 곡을 만든 곡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이 엄마들이 곡 부르면서 많이 울어요.
1: 저 지금 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 김세희 권사님 벌써부터 우실 것 같은데. 아들이 있으시죠?
1: 네.
0: 예. 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건반하시면서 많이 우시겠네.

요게 뱃의 노래, 우리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눈물로 같이 찬양하면서 아니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부르진 않았지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분 힘내세요. 1915번님, 3643번님, 저도 요게벳의 노래 임신 때 엄청 듣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고 막내 생각하면 눈물 나요 뭐 이렇게. 17개월 딸아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주의 손에 맡긴다고 기도한다 하시지만 저는 헤어짐에 가슴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곡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손자를 둔 나이지만 이 찬양 들으면 믿음의 어머니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온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양한 찬양들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716번님을 비롯해서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보가 있는데 어떤 게 편하실지. 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처음 믿고 가정에서 많이 찬양했던 곡이라고 우리 0716번님께서 앱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이게 참 저희도 가정 예배를 가끔 드리면은 꼭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도 잘 부르더라고요. 이게 예. 어르신들도 참 좋아하고 예수 사랑하심은 그 곡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었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3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참 좋아요. 3313번님 오늘 새싹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계셔주시고 나를 아시고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된다고 2534번님 감사합니다. 예, 이러면 제가 힘이 되죠. 예, 김세희 권사님만 부르면은 그 음원 틀어놓은 것 같잖아요. 저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도 같이 부르시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좀 부르고 있습니다. 2186번님 오셨네요.
2: 자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미국으로 시집가버린 딸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딸의 인생을 맡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더 은혜가 더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2: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공감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해요. 우리 권사님이.
2: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맡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고 4614번님도 오셨습니다. 11월 8일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인 1176번님. 앞으로 부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신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극동방송은 나의 힘입니다 하고 3998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어요. 찬송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삶의 고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요즘, 고난이 축복이라 하지만 그 말씀에 위안을 주시옵소서. 영국에 취업 준비 중인 딸 취업문 활짝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의 신청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했는데 또 제가 놓쳤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가 라디오 앱에

정말 단골 신청곡입니다. 단골 신청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 나를 보면 절망이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입니다. 아버지 임종사연 마음 아프게 하네요. 저 또한 훗날 만날 아버지 어머니와의 이별에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땅에서

0: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요, 0723번 님도 이 곡을 신청하셨었네요. 우리 권사님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다고, 새깨라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PD님의 전도 실력에 늘 감탄하며 우리도 좀 배워서 전도하자라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늘 애쓰시는 거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방송의 힘을, 총 연출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예. 4338번님. 아무튼 감사해요. 사냐니 많아서 또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늘 차 안에서 듣다가 방 안에서 들으니까 참 감격이라고 6147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포항인데 지금 천둥 치고 있대요. 그렇구나. 아까 우리 권사님 어떤 거였죠?
1: 더 아래 아까 올려주신 분인데요.
0: 위로 아래로?
1: 네, 아래로.
0: 아래로.
1: 네네.
0: 여긴 것 같은데 맞나요?
1: 이거 다른 분이시긴
0: 가까운
1: 한데요?
0: 지인이 암투병 중에 있다고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주셨고 또 예 이분이신가 봐요?
1: 아까 항암 치료 하신다는 분이 또 계셨거든요.
0: 뇌출혈. 이분은 이제 뇌출혈로 누워지시는 엄마.
1: 지금 병상에서 듣고 있다고 하신 분.
0: 병상에서 듣고
1: 네,
0: 계시는 분.
1: 5 2 하나 하셨던가? 제가 아까 봤는데.
0: 그렇구나.
1: 네.
0: 금방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누워 계신다는 분도 그렇고 이분의 신청곡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은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권사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악기보다 더 좋은 목소리 은사 받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1: 세상에.
0: 새벽 기도에서 시편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듣고 울컥 눈물을 흘렸다고요. 지금 라디오 앱에 너무 위로가 된다고 0191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늘 애청하는 우리 남편이 이 시간 눈물 흘리면서 듣고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오셨어요. 요즘 삶의 여러 무게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데 아이들에게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약한 모습 보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찬양으로 은혜 받고 계시는군요.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8503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또 슬픔, 기도 제목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완산교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0: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한 또 극동지역 유럽까지 전파가 나갈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극동국 방송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아니 과연 우리 이 방송을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교회를 영락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팀에서 하나원 방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늘 같이 가던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그 저 아빠 교회가 상남교회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맞다고 우리 교회가 상남교회라고. 최근에 탈북해가지고 온 분들 중에서 세 분이 간증을 했대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 설교를 듣고 탈북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기도 조그만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서 이렇게 틈틈이 그 방송을 듣다가 우연치 않게 극동방송 채널이 딱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복음이 못 들어갈 것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하신다니까요.
1: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계속 전해지도록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실 분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울산 전화 052-220-9000번, 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지금 전화 주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언젠가 돌아갈 본향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또 주식이 오른다고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다 갖다 집어넣는데 하루아침에 폭박 내려가니까 그냥 저들이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들의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직장의 월급으로는 평생 집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합니다. 영세수상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낙심하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지 못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 다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2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내 주시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가 사는 인도만 해도 신이 3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길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직도 내내 그들의 신에게 빌면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신이 낮잠을 자는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자가 먼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한 것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난 다음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주장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여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저들이 돌아오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징계를 받을 때뿐 또 달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달아서 우상을 섬겨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 외에 너무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 시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땅에 80만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무속인들에 가서 빌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나 갖다 돈을 바칩니다. 무속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무당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마음의 불안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을 섬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가진 얼마 안 된 돈도 다 탈취해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에게 많이 주신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많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움켜쥐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는 삶입니다.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

실제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자는 자신이 주의 종인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부모 가족 행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엄마 혼자서 아이를 기릅니다. 어찌 보니까 아빠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분도 있습니다. 참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기르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우리에게 행복한 대한민국 재단에서 그들에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유모차를 선물로 드리는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자, 그것도 누구도 돌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든 교구에 웃는 고립 청년들을 좀 찾아내서 명단 올리라 그랬습니다. 교구에서 명단들이 올라왔습니다. 끊임없이 이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라. 고립 운둔형의 청년들이 컴컴한 방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꿈과 계획을 이루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과 헌신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주는 그것이 선물이 바로 성공입니다. 2022년도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 18살의 나이로 이 대회 60년 사상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 군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작년에 캐톨릭 중앙의료원에 자선기금 1억 원을 전달해서 소하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캐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그 기부자의 뜻을 따라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소화하는 자들을 치료해달라. 그래서 그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로 외로이 12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에 몰두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그 표현하는 음이 나올 때까지 한 구절을 수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집요한 연습광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과 열정이 그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하루 12시간씩 노력하는 이 노력이 없이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연습합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 앞에 한번 앉으면 7, 8시간 쳐야 이제 좀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맛집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서 손님들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조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상한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우리 각자 각자에 다가온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개인의 진로, 내 건강의 문제, 온갖 것들이 나를 막 누릅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말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해결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해서 잘될 때는 친구가 되지만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할 때는 다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18장 37절입니다. 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여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후에야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들이 불이 떨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떨어져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대로 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제부터가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돼서 밤낮 남만 비판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모여서는 남 얘기만 하고 있는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은혜 받지 못할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불 꺼진 곳에서 그냥 냉랭한 가슴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데우는데 갑자기 막 뭔가 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얼른 멈추고 문을 열어보니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뭔가 살짝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면 안 되는 재질의 그릇을 제가 넣고 렌즈를 돌렸던 거죠. 요즘은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표시된 그릇들이 많지만 또 어떤 건 표시가 없는 옛날 그릇들도 있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용 그릇을 어떻게 구분하나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넣고 살짝 데웠을 때 음식보다 그릇이 더 뜨거우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그릇은 별로 안 뜨겁고 음식만 뜨겁게 데워진다면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재질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니까 그 방법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이렇게 겉에만 뜨거워지고 속 음식은 그대로일 수도 있구나.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작 데워야 할 것은 음식인데 겉에 그릇만 뜨거워져서 깨진다면 참 위험한 일이겠죠. 내 마음도 주님 보시기에 내 영혼과 속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고 속이 더 뜨거워져야 할 텐데 겉모습만 뜨거운 듯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지내왔던 건 아닌지 문득 되돌아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경외감으로 진실로 속 사람이 믿음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픈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더 원합니다. 제이워십 그리고 김소중의 피처링으로 보내드린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전자레인지 얘기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뭐 사기 그릇 같은 것 뭐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넣어서 데울 때가 있잖아요. 음식은 아직도 차가운데 그릇만 뜨거워지는 경우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 역시 그 속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도 신앙의 모습, 또 겉모습과 형식에 더 치중하고 정작 뜨겁게 변해야 하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변해야 하는 나 자신의 진면목은 잘 보지 못한 채 다른 것만 집중하고 있던 건 아닌지 저도 전자레인지에 그릇 뜨겁게 데우면서 정신 번쩍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런 진정한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리는데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계속해서 1359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AJ 워십의 찬양입니다.

AJ 워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경쾌한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늘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여러분의 신청 찬양뿐 아니라 제가 선곡한 것으로 또 엮어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심겨져 있는 곡들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말씀 선포도 되는 또 그런 찬양이기도 하지요. 성경 말씀이 가사 안에 잘 반영되고 심겨져 있는 그런 곡들로 오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심겨진 찬양들 한 곡 한 곡 흘러나올 때 음악으로 듣지 마시고 말씀 선포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으로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과 2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안산시립합창단의 시편 5편 함께 하셨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토부워십의 찬양, 또 같은 메시지를 담은 찬송가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류무룡 김지현의 듀엣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찬양도 성경 말씀이 새겨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찬양 중에 성경 구절을 가사로 삼은 찬양들 엮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찬양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도 한 번 더 선포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곡의 찬양 이어드렸죠. 나영환의 팔복,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어서 이승희의 찬양이었습니다. 팔복의 향기. 이렇게 두 곡 함께 했습니다.
1: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존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니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로고 12찬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도 시편 70편의 말씀을 심어놓은 그런 찬양이죠. 오늘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은 미래에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 때문에 잠시 지쳐두어졌지만 이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소위 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미래의 유대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불신은 믿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며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세상에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1절에서 질문의 요지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특권적인 위치에서 영원히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입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또는 거부는 단지 일시적인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넘어짐이 세상에 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떻게 세상에 큰 축복을 가져왔을까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이 시기심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 큰 축복에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큰 축복에 감사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맙시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당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결과 유대인들은 시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1절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볼 때 그들은 시기심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내 동족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이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것을 선한 시기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에 큰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리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회복될 때 그들은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며 세상에는 매우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보면 미래의 이스라엘은 마치 부활의 기적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체로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허황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인류를 다루는 방식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여주기에 두 가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6절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라는 비유는 구약의 첫 열매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작물의 첫 열매는 구별하여 주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따르면 첫 열매로 반죽을 만들 때 제사에 바쳐진 조각뿐 아니라 반죽 전체가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아브라함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특별하고 거룩하며 구별된 한 덩어리의 백성을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 15절 하반절과 16절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제 2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이 뿌리와 가지 비유에서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권의 자리 또는 은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유대민족은 본래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원래 가지 중 일부가 꺾였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꺾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는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원 돌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결과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졌습니다. 접붙여진 가지들은 교회나 개별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 세계 어디서든 특권적인 위치로 인도되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와 관계를 맺으시는 초점은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만일 이방인들이 원 감람나무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고 교만하게 여기거나 20절 말씀처럼 믿음의 길을 거부한다면 돌 감람나무 가지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끊어지거나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들은 교만하고 믿지 않는 이방 세계가 현재의 특권적 위치에서 제거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집중될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이 모든 일이 미래에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은 원래 그들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에 큰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모두 전합시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은 여기서 일반

0: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지 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모두 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청소년 캠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전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엄하심 또한 메시지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인자하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끊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모두 전하면 캠프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메시지들을 들은 청소년들 중 일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 모두를 전파합시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 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 292국에 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드립 커피가 저한테 좀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여러 잔을 마시면은 잠도 좀 자기 힘들고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게 먹으면은 독이 되기 쉽지요. 하지만 오직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은 그 광대하심을 작고 작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전 삼으시기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채워질수록 좋고 닮아갈수록 좋고 사랑할수록 좋은 그 주님을 오늘도 더욱 사모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김성조의 난 예수가 좋다오, 그리고 찬양하세, 헵시바의 찬양이었어요. 두곡다 정말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많이 불리운 찬양이었지요. 그렇게 이 찬양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정말 찬양 많이 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상당히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찬양인데요. 김도연의 시편 23편, 김도연과 강명식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연평안과 조찬미가 부른 성도여 다 함께였고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민으로만, 동네의 주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으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타는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앞에 부딪힐 것들,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당시 구약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헬라 출신 성도들에게는 매일 부딪히는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문제들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전에 먹던 대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걸리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앞에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것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0: 홍기장이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조준모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FABC의 초대석.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는 FABC의 초대석.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님이 직접 인터뷰하는 오늘 초대석. 지금 함께 하시죠.
1: 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 남현용입니다. 이 시간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특별 초대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역 발전과 또 시민 행복을 위해서 그 어느 곳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혜 의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 이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울산 감리교회 또 집사님이시기도 네네. 하신데요. 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9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이영애 의원입니다. 특히 또 이렇게 선교와 복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극동방송이 올해로 개국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만나는 시간은 눈을 맑게 하고 귀를 청하게 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아주 특별하고도 값진 순간입니다. 저는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항상 같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몸소 네.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런 중에 또 우리 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지난 6월 지선이었죠.
1: 네.
0: 몇 선이셨죠, 우리?
1: 제가 이번에 3선.
0: 3선이셨고 네. 의장으로는 이제
1: 처음으로
0: 첫 직임을 네. 네. 아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네. 뭐 요즘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계시다고
1: 네.
0: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많은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분을 만나고 네. 또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자 지금 막 좀 빡빡하게 시간을 예. 보내고 있습니다.
0: 지역사회에서 이제 또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또 대화를 또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우리 의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1: 원래 태어난 고향은 경주고요.
0: 네.
1: 초등학교 때 제가 또 특별한 인연으로 예. 울릉도라는
0: 오.
1: 네,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0: 오.
1: 다시 또 경주역으로 이렇게 또 경주로 예. 오게 된 그런 케이스죠.
0: 청소년 네. 시기를 울릉도에서
1: 보내요. 그 섬에서.
0: 어떠셨습니까? 그때 기억이.
1: 저는 아주 어릴 때 신앙을 시작했는데
0: 네.
1: 굉장히 그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울릉도라는 그 특이한 그 섬의 어떤 환경들이
0: 예.
1: 우리 호연지기라 그러죠.
0: 네네.
1: 그래서 제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화통하다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거는 아마 사면이 바다인 그 섬에서의 어떤 그런 성장기가 제게 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성정을 만들어준 것 같고
0: 예.
1: 저는 늘 그게 가고 싶은 가고 싶은 곳
0: 그리운 곳
1: 예, 그리운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합니다.
0: 예. 뭐 예. 이렇게 수영도 하시고 낚시도 하시고 예,
1: 그때 어릴 때 이제 학교 마치고 나가면 이제 네. 이렇게 바다 수영을 하고 예. 이렇게 했죠. 예.
0: 상당히 거칠었을 텐데요. 울릉도
1: 네.
0: 바다가.
1: 거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늘 가는 곳이라서 그런지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1: 아마
0: 예, 자연과 벗삼아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셨고
1: 네.
0: 다시 경주로 오셨다가
1: 네.
0: 울산은 언제 오셨어요?
1: 울산은 제 아버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고등학교 1학년 조금 그때 이제 이미 울산 오시고
0: 고등학교 때
1: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고 다니면서 자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 이제 제가 이제
0: 예.
1: 아버지 따라 이제 울산이 이제 주소지가 됐죠.
0: 예.
1: 예, 예, 예.
0: 정치를 하시기 전에
1: 네.
0: 어떤 활동들 좀 하셨어요?
1: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정당에
0: 네.
1: 우리 젊은 시절에는 되게 정치를 좀 약간 터부시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0: 그렇죠. 예, 예.
1: 저도 그 20대 후반 이때는 그랬었는데 굉장히 친한 지인이
0: 네.
1: 이제 중책을 전체 여성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그분을 도와주다가 제가 이제 청년 위원장 맡고 그러면서 이제 봉사단을 발족을 해서
0: 예.
1: 덕후 어르신들에게 김장김치를 해서 나눠주고 아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0: 네.
1: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제가 또 정치 아카데미
0: 예.
1: 이제 제 2대 총동창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좀 정치에 좀 일선으로 좀 다가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네, 정치적인 쪽으로 좀 제가 이렇게 발걸음 옮겨진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내용 중에
1: 예.
0: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1: 예.
0: 걸 느끼셨다고
1: 네네.
0: 짤막하게 해주셨는데
1: 예.
0: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1: 네네.
0: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 의장님께는 감동이 되셨나요?
1: 예, 정치는 제가 보니까 학문적으로 분석해보면 저는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라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정치는 다양성도 필요하고 여성도 필요하고 남성도 필요한데
0: 예.
1: 깊이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 이 정치는 정말 소외된 곳,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정치더라고요. 그냥 기득권이 가져가는 그것만이 정치가 아니고, 정말 바른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예. 정말

0: 배분되지 못한 그런 어떤 소외 계층에게도 많은 자원들을 배분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정치다라는 저는 조금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첫 선거 기억나십니까?
0: 예, 제가 이제 2010년에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아카데미 총동창 회장을 했었고, 저는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이제 당에서 인정을 해서 저는 그때 비례대표 1번을 하나님께서 또 제게 또
1: 그렇군요.
0: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려운 좀 힘든 이미 저는 이제 의원이라는 자격을 받고 1번은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니까
1: 그렇죠.
0: 받고 좀 힘든 곳에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년 전에 이제 두 번째 선거 때는 뭐 치열하게 지역에서 이제 선거를 하고
1: 경쟁을 하셨고,
0: 네네네.
1: 그럼 뭐 낙선의 경험이 없으신 거네요.
0: 예, 일단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1: 정계 입문 후에 발자취들 좀 나눠주시죠. 어떤 또 활동들 하셨는지.
0: 제가 이제 2010년 첫 번째 의원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석사를 사회복지를 했고 전공을 하고 박사까지 했는데, 결국은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위원회만 계속 쭉 했었어요. 이 의원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 자원의 적당한 배분이라면 그 의원이 잘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전공과 무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조례도 이제 제1호 조례는 금년 조례. 울산에 이제 금년 조례를 제가 최초로 발의를 했고,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두 번째는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울산에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뭐 청소년 지도사 뭐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곳, 또 사회에 좀 소외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조례들을 발의한 게 제게는 정치의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여정 중에 가장 보람되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게 어찌 보면 남들이 좀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야들의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오시다가 의장까지 되셨어요.
0: 하나의 은혜입니다.
1: 좀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0: 참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울산 정치 역할 안에서 여소야대, 이건 처음이거든요. 이때 것은 현 정부와 또 똑같은 당을 같이 하는 의회 의원들의 다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의 이제 시장과 또 저희 이제 의회에 전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저 의회가 다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참이 행정부의 적절한 조화가 참 필요하고, 또 정치가 또 견제와 감시도 있어야 되지만 협치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의원들하고도 함께 그러한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또 저는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살피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 우리 의회 활동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제 사석이나 이런저런 자리에서 봬도 늘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이제 맡고 계신 모습을 보는데, 사실 이게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종교색을 또 뚜렷하게 나타낸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또 리스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 좀 그런 부분도 있죠.
1: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0: 저는
1: 뭐,
0: 뭐, 저는 어디 가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게 또 자랑스럽고 은혜이고 감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어디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뭐 제가 또 감리교회 오기 전에는 한 30몇 년간 또 태아교회에서 또 성가대지 일을 한 30몇 년 했거든요.
1: 지휘를 하셨어요?
0: 옛날에 이제 기도검대 이제를 하면서
1: 그러셨군요.
0: 26부터 해가지고 제가 재작 연말까지 제가 이제 섬기고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 당신의 35년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패를 제가 제일 아낍니다. 제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뭐 지금은 물론 이제 지역민들을 더 가까이서 함께 소업하기 위해서 남구로 오셨지만, 교회에서도 30년이 넘는 시간을 화합과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다가 오신 거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네. 오늘 FEBC 초대석은 우리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계신 이영혜 의장님과 함께 특별 초대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의장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귀한 직임도 감당하고 계신데 아까 잠깐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다고 네. 간증을 하셨어요. 네. 우리 특히 극동방송의 청취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0: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울릉도에서 그 성이 이상하게도 굉장히 그 기독교의 열풍이 대단했어요.
1: 예.
0: 부흥회도 얼마 했었고, 심지어 여름 성형학교 때 저는 그 헬라어도 배우고 이랬거든요. 예,
1: 그러셨어요? 그 청소년기
0: 성야, 예,
1: 시기에?
0: 성전 시기에.
1: 와.
0: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세례도
1: 오.
0: 그때 배우고, 그러면서
1: 예.
0: 신앙에 이제 완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좀 자랑 같지만 공부를 진짜
1: 그래
0: 잘했거든요.
1: 보이세요.
0: 반에서 1, 2등장이라는데, 이제 저 따라오는 이제
1: 친구들이
0: 학생의 친구들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교실 안에서 기도를 할 때, 시험을 딱 받으면 기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또 2학년 때문에 그렇다고 할 정도로 너무 뜨거웠어요. 전 지금 그때 그 뜨거움이 지금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았어.
1: 그게 사실은 또 의장님이
0: 예.
1: 성적이 좋으셨으니까 그게 좋은 영향이 된
0: 좀
1: 거지.
0: 그런 영향력을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때
1: 그렇게
0: 당시.
1: 기도를 해놓고 또
0: 예.
1: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게 또 어렵거든요.
0: 네네네. 그래서 뭐 시험지 딱 받으면 기도하는데 보통 이제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그때는 막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래서 그런 기억이 아직도 선선하고 지금 친구들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어른 성인이 되어도 그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
1: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험 보더니 결국은 의장이 됐구나. 대학교도 기독대학을
0: 대학은 일반
1: 네.
0: 그건데 기도금대를 이제 성인이
1: 기도금대를
0: 되어서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조금 음악을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잘하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태아교회가 옛날에 박신범 목사님 계실 때 성가대지휘를 한번 맡아보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일부 성가대 그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거기서부터 온것
1: 그 어려운 시간에
0: 같아요. 그냥 정말 아침 7시부터
1: 그러니까요.
0: 일어나서 7시 50분부터 연습해서 9시 예배 시작하니까 그걸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선거를 그 많이 찾는데도 한 주도 안 빠지고
1: 주의를 계속
0: 주의를 계속 지키면서 그거 그만큼 정치 역학적으로 환경을 마련 막 힘들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이번
1: 그렇죠.
0: 선거도 사실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성가대를 대원을 하고 있는데 목이 쉬면 주일날 성가를 못 할까봐 찬양을 못
1: 오히려
0: 할까봐
1: 선거 운동에서 목을
0: 선거 제
1: 아끼고.
0: 목을 아끼면서 어떻게 목 쉬면은 성가대 못 하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주의를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
1: 그 신앙인의 정체성과 본질을 항상 잃지 않고 간직하셨던 것이 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또 보내주신 게
0: 그런
1: 아니었나.
0: 것 같습니다.
1: 한 교회 30년 넘는 성가대주의는 사실 굉장히 보기 드문 또
0: 제가
1: 이력이거든요.
0: 생각해도 정말 스스로 저를 칭찬하고 있어요.
1: 우리 의장님, 지금 뭐 우리 혹시 지금 중간에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어디 교회 지금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시나 할 텐데, 우리 울산 광역시 의회 의장님과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나요?
0: 사실 저는 이제 그 파트가 또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하모니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한 게 항상 그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중간에 부목사님 사모님이 또 성가대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십몇 년을 양성태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아침 일찍 성가대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함께 섬겨주신
1: 담임
0: 거예요.
1: 목사님
0: 그러니까
1: 사모님이.
0: 저 항상 그래요. 진짜 부족하고 저는 또 전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을 전공한 분도 많은데 저는 전공도 안 했습니다. 불구하고 늘 이래 하고 나면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말할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함께 하시니 그 기도가 그래서 그런 덕택에 참 행복하게 성가대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1: 사실 교회가 전문 인력도 참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어찌 보면 더 귀한 그런
0: 그렇죠.
1: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참긴 시간을 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 바쁜 정계 업무들, 선거들 다 치러내신 모습들 아마 이 부분 아시는 청취자분들께 많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네. 또 시장 큰 변화도 있었습니다.

0: 그렇고요. 그래서 더 이제 믿음에 우리 또 의장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계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과제들 좀 우리 시에 있을까요?
1: 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초창기니까 예. 이제부터 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결산이 남아 있고 또 내년 예산 편성이 있고 네. 또 살림을 잘 살았나 못했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감시와 견제의 예. 순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제안들 정책적 제안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역량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는 게 과제가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뭐 협치죠. 그게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맞지 아니하다면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은 당당히 요구를 하고 그래서 뭐 저희 의원들 저를 포함해 22분의 우리 시의원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에 맞게 심사하고 정책 제안하고 이런 과정들 잘 거쳐서 하여튼 시민들이 야 이번 구대 때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졌고 또 우리 소상공인이 신나게 또 예. 일할 수 있는 또 젊은 청년이 떠나가지 않고 울산에 머물러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하여튼 이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 많이 만들고 네. 시에도 제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네. 나눠주시죠.
1: 네, 저는 항상 그 겸손한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겸손을 늘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담고 혹시나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까 그게 염려가 되고 제가 정말 신앙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 저희 김기현 국회의원 사모님 이선혜 권사님이신데 네. 저하고 통할 때마다 이 의원 기도합시다. 또 제가 힘들어서 사모님 쫄렁쫄렁 얘기하면 기도합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네. 교만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아 그래도 조금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줄 수 있는 예. 네, 그런 사람이 되고자 늘 기도하고 주변에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울산광역시 적절한 견제와 또 협치가 필요한 시기에 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네. 그냥 의장직에 오르셔서 시정을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울산 지역에 계신 우리 크리스천 분들의 또 기도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눠주신 기도의 제목들 꼭 여러분 각자 계신 기도의 자리에서 한 줄이라도 같이 넣으셔서 우리 이장님께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이장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마 극동방송 오늘을 만드신 김장한 목사님의 어록이죠. 네. 저도 늘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와 또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도 저는 역사인 동시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애청자 여러분께서 한쪽 눈과 귀는 극동방송과 하나님을 향하시고 또 혹시나 좀 되신다면 다른 쪽 눈과 귀는 저와 우리 의회를 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또 늘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크리스찬 의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저도 뭐 크리스찬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벅차고 또 설레는 말씀이셨습니다. FEBC 특별 초대석 오늘은 제9대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우리 또 울산 감리교회 집사님으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 이영혜 의장님과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말 특별한 초대석이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마커스의 꽃들도 준비했어요. 이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말은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을 뜻합니다. 걸핏하면 호통을 쳐대는 교관에게 훈련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지혜는 가까운 친구의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허락된 고난을 통해 얻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지혜도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이에겐 훈계가 필요하듯이요.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려움과 실망을 아버지의 훈계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모든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가 넘쳐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열심히 갈고 닦는 훈련 가운데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라디오 앞에 모이신 우리 귀한 청취자분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도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98번님께서는 선곡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에게 또 응원 메시지와 또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6843번님께서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보내주셨습니다. 0995번님께서는 평택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지선 전도사님 내 삶의 이유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 삶의 이유라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띄워드리면서 잠시 뒤에 이 찬양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까요? 내 삶의 이유라.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가이더 밴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주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들도 듣고 오셨어요. 환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공인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장윤영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듣고 오셨고요.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주도한 모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평안을 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또그 가운데 길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철로역정 같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땡스깅 밴드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꾸몄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보내주신 찬양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한 가지 기대에 사로잡히고 한 가지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한 가지 기대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설교는 내용만큼이나 흐름과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역으로 인해서 흐름이 끊기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흔히 번역을 반역이라고 하는데 통

능력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선교지에서 설교할 때마다 통역이 필요 없는, 다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고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지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통역이 필요 없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저는 선교지에 방문할 때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다고 알려진 기도가 늘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선교에 참석한 34명 가운데 장년 성도가 17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가 생각이 난다고 하십니다. 본인들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니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1800년대, 1900년대 조선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한 곳에는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었습니다. 경계와 의심의 눈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한국 사람인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나라, 부처의 도시, 1800년이나 된 절, 금으로 치장한 1800년이나 된 절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도로 양쪽으로 8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절이 늘어선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의 표현으로 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 주었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역만리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서 지금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불교의 나라에 뿌린 복음의 씨앗, 저 부처의 도시에서 흘렸던 사랑의 땀방울들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보고 영상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꽃들도 찬양의 가사 그대로 머지않아 그 땅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선교에 참여한 분들이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선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희 팀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 학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모태 불교 신자입니다. 모태 불교 신자. 어릴 때부터 평생 절에만 다녔습니다. 그 어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사역지에 도착한 저희들은 현지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학교로 이동을 해서 준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약 400명, 정확하게 말하면

7명의 전교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진행할 여름 성경학교 홍보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연에 임했습니다. 이윽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학교가 있는 날이 밝았습니다. 몇 명의 학생이 교회당에 왔는지 아십니까? 평소 토요일 날 토요일이 되면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날은 부모들까지 포함을 해서 무려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교생의 그 학교, 그 마을에 있는 학교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흥분한 나머지 목사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막 흥분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점심 식사를 준비한 주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상 인원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팀까지 해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재료를 준비해서 김밥 말고 또 떡볶이, 잡채 만들어서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하던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부 학생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아이들과 무려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소화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이 들면 흔히 기가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야말로 에너지가 막 다 소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직업 군인으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은 목사님 군 생활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모두가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작 감동한 것은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한 여름 성경학교도 아니고 어벤져스급 섬김과 헌신을 보여준 선교팀도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 사역하기에 최적의 날씨도 아니었습니다. 6살이나 7살밖에 되지 않았던 한 태국 어린이 때문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한참 분주하게 본당에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둘러보고 있는데 팀을 이끌어야 될 한 청년이 잠든 아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그 팀을 제대로 지도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아이를 안고 잠을 계속 재웠습니다. 여러분, 저 공간에 무려 2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 실내 온도가 짐작이 가죠.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에어컨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주룩주룩 계속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는 아이를 위해서 옆에 있는 공책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부채질을 해주면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얼마나 부채질을 했을까요? 공책으로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던지 한 태국 아이가 다가오더니 조금 전에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자신의 부채를 저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태국말을 바라바라바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한 태국말을 바라바라 하면서 저에게 부채를 주면서 이걸로 이걸 붙이라고, 이거 해와, 이거 하라고. 그 부채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부채를 사용하지도 않지요. 줘도 안 받지요. 고상하게 손에 미니 선풍기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 부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부채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전해준 부채 하나에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게 진짜 사랑의 실천이죠.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행했던 사랑이죠.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부채를 건네줄 생각을 했을까? 지금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쨌건 저는 자신의 부채를 건네는

아이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최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갖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들에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사랑에 대해서 매주마다 다르게 설교해야 되는 저로서는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심지어 위에서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너무너무 간단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냥 한번 설교하고 그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을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앉아서 도만 닦으면 됩니다. 그냥 깨달은 말만 하면 됩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쓰신 생각하는 것은이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춘원 이광수 아시죠? 한번 들어보셨죠? 소설가 춘원 이광수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1917년에 한국 선교 30주년을 기념한 매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춘이라는 잡지에 두 편의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예수교가 조선에 전해준 은혜,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이 조선 땅에 준 은혜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 기독교와 교회의 조선 땅에 여덟 가지 혜택을 주었다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서양 사정을 알려주는 것. 그럼 1800년, 1900년대 우리가 어떻게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도덕을 진흥시켜준 것, 교육을 보급시켜준 것, 여성 지위가 향상된 것, 조언을 폐지한 것, 한글을 보급한 것, 사상을 자극한 것, 사람들의 개성을 발견해 준 것, 이 여덟 가지를 들어서 기독교 교회가 이 조선 땅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강수는 두 번째 글에서 금일 조선 예수교의 결점, 조선 땅에 있는 교회의 결점이라는 글도 썼습니다. 결점이라고 한 것은 교회를 비난하는 목적은 아니었고 교회가 조금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쓴 결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조선 예수교의 결점은 무엇보다 계급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를 한편에 두고 일반 성도들을 다른 편에 두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 뿐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지상주의입니다. 교회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삶의 다른 영역, 특별히 학문과 지성을 무시한 태도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무식할 뿐 아니라 신학 교육도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형태가 너무나도 미신적이다

이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강수는 조선 예수교 당시 교회의 결점을 반지성주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강수가 이 글을 쓴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내용이 이 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다소간 반지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신앙이 됩니다. 배우고 숙고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식만 추구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던 영지주의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깨달았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냥 말만 보태지 말고 뭔가 일할 것이 있으면 일어나서 직접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훈수만 두지 말고 여러분 시켜놓으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훈수 잘 든 사람 있잖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훈수만 두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답답하면 지금 당장 그곳에 들어가서 직접 허리를 숙여서 한번 일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지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냥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사랑해보려고 정말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한번 실천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았던 교인들 전부 다 말로만 때웁니다.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합니다. 고상한 말을 하면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일체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편한 길로 가려만 합니다. 적당한 말로 다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자랑해야 돼. 사랑 자랑해. 사랑을 자랑할 수 있을 것만큼 누구를 만나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게 될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심판날의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0: 심판 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은 심판 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 법관이 앉아있는 법정에서도 두려운데 하물며 하늘 법정에 서서 겉으로 드러난 우리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심판을 받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짓고도 태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얼마든지 세상 법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을 훤히 깨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다 하십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18절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설교하겠죠. 저도 처음에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볼 때, 읽었을 때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이 완성되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랑이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지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함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뭘 그러하셨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사랑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면 담대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지만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지만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어떤 얼굴로 서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 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

052 229의 9000번 지역번 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계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 든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0: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절에서 이름을 딴 미국 서부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버거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창업 후에 메뉴가 세 가지뿐이고 많은 체인점을 내지도 않았고 광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매출이 다른 경쟁 업체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맛과 품질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경영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회사의 경영 원칙과 문화를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경영 철학의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경영하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앤아웃버거의 경영 이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서 삶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 우리의 영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저녁 고백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소향의 음성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띄워드렸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오늘 오프닝에서 묵상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산성 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저녁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신나는 고백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시편 19편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텐트메이커스의 찬양이고요. 힘찬 찬송가도 한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입니다.

네, 신나는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헤리티즘 에스콰이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텐트메이커스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시편 19편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영광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신청곡 있습니다. 새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EBC라고 388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곡으로 준비해봤어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그 전에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두곡 듣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벳의 찬송가였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시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새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아발론의 영어 찬송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하실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사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해 해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0: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제18장 영광의 왕. 동이 트자 신앙 장군을 비롯해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들판으로 진격했다. 신앙 장군이 선봉에 서서 전투 구호를 외쳤다.
1: 임마누엘 왕자의 칼과 신앙 장군의 방패여!
0: 맨소울 언어로 이 구호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장군들과 군사들이 디아블루스의 진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경험 장군은 지난 전투에서 디아블루스의 무리에게 입은 부상이 아직 완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맨소울 성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장군들이 디아블루스의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 장군은 목발을 짚고 일어나 전장으로 향했다.
1: 내 형제들이 싸우고 임마누엘 왕자님이 들판에서 종들을 만나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누워만 있을 수 있겠는가?
0: 목발을 짚은 경험 장군이 나타나자 적들은 더더욱 아연실색했다.
1: 대체 저 맨소울 사람들에게 무슨 귀신이 들렸기에 목발까지 짚고 나와 싸우는가?
0: 장군들은 용맹스럽게 무기를 휘두르며 전투 구호를 외쳤다.
2: 임마누엘 왕자의 칼과 신앙 장군의 방패여!
0: 장군들이 맹위를 떨치며 자신의 군대를 포위하자 디아블루스는 이제 곧 몽둥이질을 당하고 양날 검에 맞아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자의 군대에 맹공을 퍼부었다. 전투에서 디아블루스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상대는 신앙 장군과 자유의지경이었다. 자유의지경이 거인의 팔과 같은 강한 팔로 디아블루스의 군대를 연달아 강타했다. 그가 디아블루스의 호위대인 택함 의심 부대를 공격하자 유혈 전투가 이어졌다. 신앙 장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모습을 본 신앙 장군도 택함 의심 부대 공격에 가세했다. 동시에

0: 선한 소망 장군은 부르심 의심 부대에 맞서 맹렬히 싸웠다. 경험 장군이 보낸 지원군으로 병력이 증강되자 부르심 의심 부대가 황급히 후퇴했다. 치열한 전면전이 벌어졌다. 디아볼루스의 부하들도 전의를 불태우며 치열하게 싸웠다. 총리 대신은 궁전에 투석기를 배치해 근거리로 돌을 쏘라고 명했다. 얼마 후 퇴각했던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새를 규합해 왕자의 군대 후위를 공격했다. 왕자의 군대가 잠시 열세에 몰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곧 임마누엘 왕자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어 더욱 총력으로 싸웠다. 장군들은 외쳤다.
1: 임마누엘 왕자의 칼과 신앙 장군의 방패여!
0: 이 소리를 들은 디아볼루스는 지원군이 당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임마누엘 왕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이 모두 퇴각하면서 전투의 판가름은 아직 나지 않았다. 신앙 장군은 군사들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다. 디아볼루스도 자신의 군대를 독려했다.
1: 용맹한 군사들이여, 이처럼 용맹한 군대이자 맨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대들이 우리 왕자님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쁘오. 그대들은 디아볼루스의 세력에 맞서 그대들이 얼마나 진실되며 용기 있는 자인지 입증했소. 용기를 내고 한 번 더 힘을 내시오. 다음 전투가 끝나면 왕자님이 전장에 오실 것이오.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 번 디아볼루스를 공격해야 하오. 그러고 나면 왕자님이 오실 것이오.
0: 신앙 장군이 군사들을 향해 연설을 마치자마자 빠른 발씨가 달려와 임마누엘 왕자님이 곧 도착하신다고 보고했다. 신앙 장군은 이 소식을 다른 참모에게 알렸고 참모들은 다시 군사들과 온 군대에 이 소식을 알렸다. 장군들과 온 군대가 마치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일어나 적군을 향해 전진하며 함성을 질렀다.
2: 임마누엘 왕자의 칼과 신앙 장군의 방패여!
0: 디아볼루스의 군대도 결집해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전투에서 디아볼루스의 군대는 용기를 잃었고 수많은 의심 병사들이 죽어 땅에 쓰러졌다. 전투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신앙 장군이 눈을 들어보니 임마누엘 왕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깃발이 나부끼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왕자가 도착했다. 왕자가 이끌고 온 군사들은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달려왔다. 놀라운 민첩성으로 디아볼루스와 그의 군대와 교전을 벌이고 있던 왕의 장군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러자 신앙 장군은 전장을 디아볼루스에게 내주고 군사들을 맨소울 성 방향으로 움직였다. 임마누엘 왕자는 디아볼루스의 군대를 후위에서 포위해 적을 앞뒤로 막아섰다. 양쪽에서 디아볼루스의 군대와 격전을 벌인 끝에 임마누엘 왕자의 군대와 신앙 장군의 군대가 적군을 제압하고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 장군들은 임마누엘 왕자가 도착해서 적의 후위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외쳤다.
2: 임마누엘 왕자의 칼과 신앙 장군의 방패여!
0: 임마누엘 왕자와 그의 군대가 자신의 군대를 처절히 격파하는 상황을 파악한 디아볼루스는 구덩이의 군주들과 황급히 도주했다. 그는 병사들이 임마누엘 왕자와 고귀한 신앙 장군의 손에 쓰러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 남은 자들은 모두 임마누엘 왕자와 왕실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다. 의심 병사 중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볕에 말리려고 내놓은 과일처럼 온 들판에 시체가 즐비했다. 전투가 끝나자 진영에는 질서가 회복됐다. 장군들과 맨소울 장로들은 임마누엘 왕자를 맞이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왕자가 맨소울에 돌아온 것이 너무도 기뻐 수천 번 머리를 조아리며 왕자를 환영했다.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1: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다.

장군들과 장로들, 왕자, 그리고 왕자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새로운 군대가 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왕자의 복된 귀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성문을 모두 열어 왕자를 맞을 채비를 했다. 장로들은 왕자가 입성할 때 예를 갖춰 맞이하기 위해 성문에 서서 왕자를 기다렸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위대하고 측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크리스 탐린의 How Great Is Our God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지도 않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또 그렇게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딱 제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일도 나보다 훨씬 크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밤은 그 하나만으로 마음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위클레시아의 일을 위해 부르셨네,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픈 맥워터의 You Hold On To Me, 조시 볼드윈의 Time and Time Again, 세프 슐루터와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997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김도현의 샬롬을 신청합니다.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동생은 힘들고 아파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의 성전을 찾아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전화도 카톡도 단절하자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샬롬 찬양 부탁드립니다. 아,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다알순 없지만,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어떤 오해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평화로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샬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6997번님께서 신청해주신 김도연의 샬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이 끝난 곡식을 가립니다. 쭉정이, 껍데기, 벌레 먹고 알이 덜 찬 곡식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아 곡간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할 가을바람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쭉정이, 껍데기가 되어 바람이 날리지는 않을지, 알찬 곡식이 돼서 사람들의 기억의 곡간에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나무로 자라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면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이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껍데기는 순간순간의 나쁜 생각으로 만들어지고요. 한알한알의 알곡은 순간순간의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을 거지가 시작될 때 우리는 곡간 안에 들여져야 되겠죠.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알곡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말의 시작 금요일에 가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사실은 가을에 대한 묵상을 제가 해서 여러분과 시도 나누고 가을에 대한 테마의 찬양도 들려드리고 어제는 좀 반응이 좋았어요. 확실히 가을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주말을 시작하면서 다음 주에는

벌써 9월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어떤 거를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우리가 결심을 맺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감사를 심었다면 감사를 거둬들일 거고 불만을 심었다면 난 불만을 얻게 되겠구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요.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소래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뿌리신 것들의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거두시는 이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 이렇게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찬양 두곡 이어드릴 건데요. 제이 월십의 꽃들도 함께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널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 두 개 연결해 드렸어요. 제이 월십의 꽃들도 예스 CCM 앨범 중에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 꽃들도는 9201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딸이 권해서 듣게 되고 오늘 가입도 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운전 중에 듣곤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심지어 사연도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매일 듣고 있는데 엄마도 같이 듣자고 하네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픈 우리 딸이지만 이 시간 항상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딸, 축복합니다. 성함과 주소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디가 아픈 건가요? 기도 제목도 적어주시면 중보기도 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그대 시간이 9201님과 그 따님에게 위로와 또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후로도 또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은요. 끝자리 9199님이세요. 샬롬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신 성경책 선물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문자를 사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진 않은데요. 다 보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받아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신청 찬양을 조금씩 제가 좀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곡이 알알이 맺히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이 올초에 뿌렸던 씨를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거두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계시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낳고요. 불만을 심으면 불만을 낳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와 은혜를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9월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한 봄이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기도의 반대는 염려이며 걱정입니다.

걱정을 영어로 하면 worr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누군가 목을 조이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꽉 조여진 넥타이가 목을 짓누르듯 가슴을 쾅 누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를 속수무책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임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신실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엘스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여수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니스 게인즈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일화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들인데요. 하지만 세상이 좋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도 거부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바라보시기엔 다 돌아와야 할 한 마리 양이겠지요? 주님 품이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의 길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길로 반대로 돌아서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만 오늘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은혜 나누셨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님 품에 돌아와야 할 이유를 이 시간 깨닫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방송을 우연히든 또는 듣고는 계셨지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던 일명 방학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 잠시 멈춰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저 북녘 땅의 동포 여러분, 아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내 주인이라는 게 와닿지는 않지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8828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이 있다니요.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어제 문자를 남겨주셨었는데 앞으로 매일이라고는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새벽녘에 또 일찍 깨게 되거나 방송을 듣게 되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이 시간이 저 북녘 땅에서는 도둑이 오는 시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싶고 조금은 더 부드럽게 들리는 나만의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가슴 졸이지만 그래도 갑갑함을 해소하고 계시는 북녘계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더 힘내시고 또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도 더 힘을 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도 귀한 찬양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교회들 함께 살펴보며 기도 제목 나누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북한 관련된 내용들, 또 그리고 남한과 세계의 소식들도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립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평안하셨죠, 목사님?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자, 오늘도 이제 전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탈북민 목회자와 교회의 이야기들 나눠주실 텐데, 첫 번째 교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사역하는 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0: 예.
1: 교회 이름은 우리 사랑교회입니다.
0: 예.
1: 우리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 특정 대상을 향한 표현이거든요.
0: 위대한 우리 수령이나 장군님만.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네. 담임하시는 목회자분이 어떤 분이세요?
1: 네, 조영재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조영재 목사님도 탈북하고 중국에 잠깐 생활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조선족 교회에서 가져온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해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0: 그러네요.
1: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0: 네. 아, 탈북민으로서 그래도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의식이 좀 투철하실 것 같아요.
1: 네.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이제 큰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0: 예.
1: 이제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2022년에 개척했으니까.
0: 얼마 안 됐네요.
1: 그렇죠. 이제 2년, 3년 차 됩니다.
0: 네. 자,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 좀 살펴볼까요?
1: 네. 특별히 우리 사랑 교회가 세워진 강서구 가양동에는요, 우리 탈북민 이웃들 500명 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곳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1: 우리 사실은 탈북민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방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 방과후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학원을 가지 않고 방치된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1: 그게 가장 크죠.
0: 어.
1: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0: 집에서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1: 그냥
0: 어울려
1: 시간
0: 있는 경우가
1: 때우기?
0: 많습니다. 네,
1: 네.
0: 맞습니다.
1: 좀 배움에도 열중을 하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마 탈북민 교회들 가운데 이런 방과후학교를 또 운영하는 교회들도 좀 종종 있는 것
0: 네, 참
1: 같더라고요.
0: 많이 있죠.
1: 네.
0: 사실은 교회가 주일 사역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평일날에 성로들의 일상에 들어가서 성로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성로들로 하여금 교회에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1: 네.
0: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우리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방과후학교인 것 같아요.
1: 네.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어려운 점,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점은 뭐를 얘기를 하셨을까요?
0: 우리 목사님은 좀 특이하게
1: 예.
0: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시간이라 했나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1: 네.
0: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1: 그렇죠.
0: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하죠. 예수 믿고 금방 사역자가 되고 금방 헌신했으면 하는 조급함들이 있는데
1: 예.
0: 이런 조급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가장 어려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 예, 이게 사실은 탈북민이라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시간의 기준과는 다른 그 시간의 길이만큼 좀 필요할 텐데,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주중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지도해줄 교사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이 방과후학교의 교사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으면
0: 그럼요,
1: 좋겠는데,
0: 그럼요.
1: 아니면 집에서 이제 가정사역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나,
0: 맞습니다.
1: 사실은 뭐한 번, 두 번도 좋지만, 오랫동안 목사님이 필요한 게 시간이라고 하신 것처럼 교육에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꾸준히 또 섬겨주실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또한 가지 교회 사역의 어려운 점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남한 성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고 배우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서 배우는 것인데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줄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1: 네.
0: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우리 사랑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이제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입니다.
1: 아멘.
0: 아무리 많은 예배와 사역을 해봤자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는 세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온전한 성숙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 저 땅,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탈북민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말 못하는 사정과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텨야 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 예. 아마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서도 어떤 간절함이 좀 엿보이는데요.
0: 네,
1: 여러분도
0: 맞습니다.
1: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조영재 목사님께서 시청해 주신 찬송 한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으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두 번째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1: 네, 우리 조금 멀리 가죠. 강원도 원주에 세워진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1: 제가 오랫동안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현황을 파악하고 또 탈북민 현황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0: 네.
1: 지도를 만들 때마다 늘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난 2022년에 강원도에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0: 할렐루야.
1: 그게 원주 하나교회입니다.
0: 네. 자, 원주 하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김영호 전도사님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호 전사님이 본래 서울에 계셨는데요.
0: 네.
1: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과 마음을 받고 원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는 거 아시죠?
0: 강원도.
1: 그게 강원도입니다.
0: 예.
1: 맞습니다. 그 강원도에 가서 남과 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영호 전사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원주 땅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지 이제 3년 정도 되신
1: 네,
0: 것 같아요.
1: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다 그래요.
0: 네.
1: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약품과 생필품을 보내는 사역, 또 북한 내지에 일꾼을 세우는 장마당 사역, 또 중국에 파견 나와 있는 당 일꾼들을 훈련하는 사역, 또 구출 사역, 이런 사역들을 평신도로서
0: 예.
1: 참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원도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0: 네.
1: 이제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0: 자, 우리 원주 하나교회가 하시는 주요 사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전사님의 그동안 평신도로 또 해왔던 사역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0: 네.
1: 이제 그 첫 번째가 지금 중국에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0: 오.
1: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노동자,
0: 그렇죠.
1: 그리고 외교관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북한 내지에 지금도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0: 예. 원주 하나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사역하는데 가장 좀 시급하게 필요한 것,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1: 이게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0: 네.
1: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1: 예, 감사의 제목이죠.
0: 네.
1: 또 기도 제목인데요. 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또 세워나갈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지일학교 예배 최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지금 상가 2층에 206호가 예배당인데 207호를 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래요.
0: 예.
1: 그래서 이제 207호를 지일학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예.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걸 채우시겠지만
1: 예.
0: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섬길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동되시는 분들 우리 강원도 원주의 원주 하나교회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주 하나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1: 기도 제목 드립니다. 원주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원주 하나교회 교육관,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이죠. 교육관과 주방이 잘 마련되고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 사역자가

0: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원주 한 학교회와 연계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간절히 여러분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끝곡으로 김영호 전도사님이 신청해주신 찬양을 나누면서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0: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신청합니다.
1: 네, 이 찬양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분야에서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하며 이란의 작

금주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용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지상 로봇, 무인정 등 무인전력으로 구성된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이 줄어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부정부패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행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오가는 뇌물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면서 서울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한국의 운동회 김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4만원짜리 불고기 김밥이 판매되며 현지 테니스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가상화폐와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 분야가 이란이 기존 제재를 피해 무역하거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 사이버 작전, 석유 수익 창출 등을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도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이용해온 중개자와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며 이란 정권으로 흘러가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누출 제로 방식으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돕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란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 주변에서의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이미 2년짜리 경제 계획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용이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국무부 문서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의제기나 수정이 없다면 국무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상자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급된 상용 B1 비자와 관광 B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사람들입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비자를 받을 때는 미국 입국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단기 방문객으로 입국했다가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비자 취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취소 건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미국 역사상 단일 비자 취소 조치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35주년을 맞아 병사와 탱크 대신 드론과 로봇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다양한 총포로 무장한 무인 군용 차량 수십 대가 수도 키이우 중

중심가를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차량에는 전차에 사용되는 무한 궤도가 장착됐고, 드니프로 강을 가르는 무인정과 수도 상공을 집단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 전력도 등장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번 퍼레이드는 물류와 정찰,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지상 로봇을 비롯해 요격 정찰, 공격용 무인 항공기, 자폭용 무인정과 대공 미사일에 탑재한 무인정 등이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함대에 맞설 만한 재래식 함대를 갖추지 못했지만 무인정을 적극 활용해 해상 전력의 열세를 보완해 왔습니다. 유로뉴스는 이번 행진에 병사와 탱크, 중장갑 차량은 없었지만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며 4년 반 동안 이어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우크라이나 군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드론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미래 전쟁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지난 1년 사이에 4만 4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6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만 2천여 명보다 4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관리소별로도 개천과 요덕, 화성, 북창, 수성 등 6개 시설 모두에서 수감 인원이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수감된 사람은 2만 3,800여 명에 달했지만 전체 인원이 크게 감소한 데 대해서는 수용소 내 사망과 해제, 다른 시설로의 이송, 행정상 재분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식통은 구금시설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 유행도 언급했는데요. 새로 입소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반국가 선전선동이나 탈북,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함께 수감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개 재판과 판결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범죄와 미성년 사건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피심자의 권리 보장을 일부 강화했지만 정치 체제 관련 사건에서는 여전히 법 조항보다 당국의 판단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들이 내야 하는 뇌물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에서는 다른 도로 이동하기 위한 여행 증명서를 받으려면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 이상을 담당자에게 건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보루에 100에서 130위안 정도 하는 담배 한두 보루면 비교적 빠르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최소화의 성의 표시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해임이나 철직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담당자들이 적발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주민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식 증명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뇌물을 건네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많이 건네는 도매업자 등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에서 보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주민은 한번 받은 여행 증명서를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집결소에 끌려가거나 노동 단련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부패 단속 강화가 오히려 뇌물 액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생계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의 야외 도서관과 체력장, 교통정보시스템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배우려는 해외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반다아치시와 엘살바도르 센토로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운영되는 서울 야외 도서관의 본뜬 공간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서울 야외 도서관은 도심에 빈백과 돗자리를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만든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누적 방문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해외 정책 전수가 교통과 상하수도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서울의 외로움과 고립, 은둔 대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대학 관계자들이 고립 예방센터를 방문하는 등 해외 관심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이용 정보, 택시 위치 정보 등 각종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도심 교통을 관리하는 서울교통정보센터도 해외 방문단의 주요 견학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은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7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에서도 150개 도시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 28달러,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짜리 한국식 불고기 김밥이 등장해 현지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김밥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외식 사업가 사이먼 김 대표와 김밥의 대모로 불리는 한국계 미국인 박은조 셰프가 함께 만든 메뉴입니다. 사이먼 김 대표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알록달록한 김밥 도시락을 준비해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US 오픈이 미국 최고의 운동회와 같은 행사인 만큼 김밥을 선보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양념한 불고기를 비롯해 당근과 단무지, 케일, 우엉 등이 들어가며 김 대표 어머니의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함께 메뉴를 개발한 박은조 셰프는 뉴욕의 미슐린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퍼세와 2스타 레스토랑 모모푸쿠 코 등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요리 매체인 본 아페티도 US 오픈을 앞두고 주요 푸드 스탠드 메뉴 가운데 하나로 이 김밥을 소개했는데요. 대회 기간에는 김 대표가 운영하는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도 부스를 열어 캐비어를 얹은 100달러짜리 프리미엄 치킨 너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어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천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이천 24도, 파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이천 30도, 파주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 24도, 세종과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천안 모두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흐린 날씨와 함께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도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3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진남포와 신의주, 자성과 해주, 장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장현 21도, 해주 20도, 신의주 19도, 자성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해주 28도, 장현 26도, 신의주 23도, 자성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산과 운기, 성진, 무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원산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원산과 고성 22도, 운기 18도, 무산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원산 24도, 고성 23도, 운기 22도, 무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2편 9절의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편 31편 조금 전 함께한 이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요.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의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31편 9절부터의 말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곤경에 처하였으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모두 쇠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슬픔으로 삭아버리고 나의 세월은 한숨으로 소진되며 나의 죄악으로 내 기력이 꺾이고 내 뼈가 무너집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웃의 혐오 대상이 되니 나의 모든 친지와 밖에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치를 떨며 나를 피해 달아납니다.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모의하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공모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온 사방에 두려운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며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내 대적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의 인이로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말없이 스올에 이르게 하소서. 거짓말하는 입술을 침묵하게 하시되 의인에게 교만과 경멸을 품고 무례하게 말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1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도 같고 우리의 근심으로 눈이 쇠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슬픔 가운데 있다 느껴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방에 둘러싸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도 망령이지 99살 된 제가 어떻게 애를 갖고 90세가 된

0: 우리 마누라가 단살을 발사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안 믿었어요. 1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니까 이삭이라는 아이가 생겼어.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종두 사람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새벽 일찍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양안 갖고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슴을 비수로 찔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믿으며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었어.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으라 그랬어요. 야,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수풀에 부스럭부스럭 하는 수양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어. 그 수양을 대신,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우등생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뭐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신데요.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자락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0: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전하게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고향 땅에도 이 찬양의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가득 찬 이 우주를 향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남과 북의 이 찬송의 울림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은, 이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섬세한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선 오늘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며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빛나는 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느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위를 구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곤고한 가운데 처해 계신 성도님들이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희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하는 영이시라고 깨달으며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된 싸움을 물리치시는 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8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가 담긴 고백을 드림으로 주를 경배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막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세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우리 계속되는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 47장 13절부터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성전의 물이 점점점 사방을 깊이 채우고 또 나중에는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생명의 물이 성전 사방을 적시며 그 길가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을 달마다 맺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보았고 이 성전은 기존에 있는 성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함께하고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는 물두멍이 없고 물이 직접 흘러나와 사방을 적시는 새로운 성전이 출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사방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이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13절, 14절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을 직접 주시겠다고 하며 경계선을 설정하시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3절에 이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시는 아주 파격적인 새로운 선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복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로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 때 너무 부역을 많이 시키니까 제발 이 부역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더 하겠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됐죠. 자, 그런데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제 어디서까지 떨어졌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까지 떨어진 겁니다. 멀리 떨어져도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성전도 멀리하다 보면 그 빈 공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뭐가 들어오느냐?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단, 제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경계, 단, 그리고 제일 남쪽의 경계인 베델, 이 두 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게 됐죠. 그리고 야, 이 두 금송아지 신상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니까 굳이 남쪽에 있는 유다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말고 대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시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주정책 아예 그냥 거기서 옮겨서 이제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에 옮겨 심어가지고 거기서 그쪽의 민족하고 혼혈을 하게 하죠. 그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사는 곳이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래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하려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약 136년 정도를 더 존속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점점점 왕조가 계속 갈수록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와서 막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 영향을 점점점 받아서 남유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가면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됐죠. 그 유다 백성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상 공중분해가 돼서 없어진 겁니다. 자, 없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이 땅을 다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나누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로 나눠서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뺏겨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민족의 정직성까지 흩어질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이 땅을 여전히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주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하신 이 하나님의 결단, 결정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끝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두 몫이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시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준다 그럽니다. 왜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갔을까요?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늙을 때 요셉이 와서 축복을 받는데 이 야곱이 열두 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직접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너희 두 아들을 믿음의 유업의 관점에서 내 아들로 삼아서 두 몫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이 두 몫을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유업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의 유업. 그러니까 두 몫을 받는 건 누가 받느냐? 장자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죠. 루벤이었는데 이 장자의 몫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역대상 5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유다에게. 왕들이 유다에게서 나왔고 장자의 명분, 물질적인 축복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 두 몫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이제 루벤이 탈락되면서 두 자녀에게 나뉘어지는데 재산, 유업의 상속은 요셉 족속에게로. 그 다음에 통치와 주권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그래서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죠. 자, 근데 에스겔에 보면 이게 누구를 통해 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자 하나가 될 거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다시 회복할 걸 약속하시고 24절입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자, 그들에게 뭐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다윗은 이미 없으니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는 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의 왕이 되는데 25절에 보면 끝에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의 주권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이제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장차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시는 언약의 성취는 단순한 에스겔 때에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에스겔 47장으로 오셔서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자, 이거는 아브라함 때 이미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12장이나 15장이나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철회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이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회복해서 가져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근접했을 때가 언제냐? 다윗 때, 솔로몬 때. 100% 완벽하진 않아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약속하셨냐면 민수기 3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경계의 이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려고 하셨던 그 언약의 경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이들에게 온전한 유업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과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은혜의 복은 이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결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복을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큰 복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의 복은 지금 우리의 좁은 견해와 소견과 믿음으로 제한한 요 정도를 뛰어넘는 더욱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에게 열리고 보이고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구요? 타국인, 타국인.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와서 함께 믿음의 자녀를 낳은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이 약속의 기업을 주라는 겁니다. 원래 본토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해라. 그래서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믿음의 유업을 얻는 시대.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Household, the members of the househol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외인들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집안 사람들. 이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장차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3장 28절, 29절 바로 앞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에스겔에서 예고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

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했던 그 복과 은혜의 분량도 결코 취소되거나 줄어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복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기로 작정하신 복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실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든든히 붙들고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평과 포용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누시면서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는 분배에서 제외되고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심도 우리가 수용해야 할 하나님의 공평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타국인들도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까지도 주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땅에서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도 또 타국민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우리의 행복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아침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할 사람을 오늘 손으로 세어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환대하신 하나님이 그들도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을 믿으며 8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8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하게 보내시고요. 우린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사는 삶이지만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께서 바라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하길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습관적으로나 마지못해서 또 체면 때문에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지금도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기를 또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받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예배를 참 예배자로 드리고 계시나요? 마음 다해 찬양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주께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몹시도 덥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올여름에 너무나 덥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때론 불평이나 불만, 걱정 등이 내 입술에서 나올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여 행복감이 들기도 하지요. 내가 행복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흘러가게 되며 나의 가족과 공동체까지 사랑이 넘치게 되곤 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주실 축복에 나의 시선을 두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알지도 계획하지도 못했던 최선의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테니까요. 그런 주님을 더욱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가 414장, 새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와 구비치는 강물과 광활한 우주를 보며 감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나인 것으로 인해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인 것, 내가 지금 나의 성품이고 지금 나의 인격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으로도 물론 감사하지만요. 나의 나된 것으로 인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몹시도 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감사의 계절인 9월이 돌아오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더욱 넘치길 소망하며 찬송 마지막 찬송 함께 하지요. 찬송가 448장, 새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찬송 함께 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도 찬송가 함께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말과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극동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겪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위로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겪은 고통, 내가 지나온 눈물의 시간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양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공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천둥이 치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마당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쏟아지는 비와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심각한 난청이 있는 아들이 천둥 소리를 새 소리라고 착각하며 듣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마치 새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소리구나.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함께 찾아볼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모자는 함께 여기저기를 거닐며 아름다운 새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추앙받는 베토벤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실수와 착각이라 할지라도 따스하게 품어준 어머니의 공감과 사랑 덕분에 어쩌면 악성 베토벤은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믿어주었던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돼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힘든 마음에 공감하는 격려자가 되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덕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바리톤 조성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

사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하신 것이죠. 외모는 열심히 가꾸지만 마음은 방치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정보를 배우고 채우면서 진리는 놓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소리는 너무 많이 듣지만 성령의 음성은 무시합니다. 마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삶의 중심, 즉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장이란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멎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중심인 마음,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시몬 브라운은 부인과 아들을 잃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을 극복하면서 많은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힘이 되어주신 성령님이 답이라고 생각한 그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거친 맘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몬 브라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나님,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안에 늘 도우시고 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적 교만에 휘말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겸손의 띠를 메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물으며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아픔, 상처가 더 커 보이느냐? 아니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꿈이 더 커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당장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다시 회복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겠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꿈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속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구별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첫째,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영적인 지경은 물론 삶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넓어진 삶의 지경 가운데서 경건주의에 얽매여 찌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고 즐기라고 허락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사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큐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오다 보니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 자유 속에서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금령이 나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라고 하지요. 고기는 마음껏 즐기되 그 생명인 피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전 앞에서든 아니든 교회에 가든 못 가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것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경이 넓어지고 자유를 누려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영역이 있음을 알고 크게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기에 지키면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녀 양육이기도 합니다. 이어 26절, 27절에 보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 고기와 피를 드릴 때 제물의 피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붙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해요. 피를 잘못 간수하여 죄를 지을까 봐 세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성물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과 헌신도 아무데나 쏟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고 하지요.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킬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비결이고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경이 넓어졌다고 내 맘대로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자유를 누리되 결코 침범해선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은 크게 삼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듣고 지켜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둘째, 세상의 자취를 밟는 가증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을 삼가라고 하나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는 것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따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대적을 쫓아내고 구원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부러워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큐티할 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친 줄 알았는데 진멸한 게 아니라 잠시 물리쳤을 뿐이라 돌아서면 자꾸 그 자취를 밟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 저 집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지? 하며 세상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러면서 다 가족을 위해서야, 자식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요. 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위하는 것이 예수 안에 서야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이기심과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따리를 틀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려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취를 따라 돈과 명예의 우상을 섬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고 하지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자녀마저 세상 성공의 우상에게 바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자식을 닥달하고 그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을 버젓이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가 그 우상의 제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이 멸망의 자취를 끊어내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우리 가정과 자녀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 방식을 부러워하며 탐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욕망과 체면 때문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진 않나요? 재혼 후 혼인신고를 유보하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남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열심을 내어 직장을 얻고 결혼했지만 생명의 시작인 가정을 이혼으로 깨뜨렸어요. 이후 딸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믿지 않는 사람과 재혼했지요. 하지만 훗날 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아빠와 성이 달라 힘들 거라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어긴 이 일이 올무가 되어 남편과 내 아이 내 아이를 부르짖으며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보게 되니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지요. 그러던 몇 달 전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체하고 몸살까지 날 정도였어요. 처음엔 딸이 힘들까 봐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 조급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 제가 불안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죠. 이 일로 20절 말씀처럼 법적인 부부로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혈기 많은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눈치 보는 내가 문제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수치와 불안으로 지금까지 당신을 남편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제안하니 남편도 그러자고 했지요. 재혼 18년 만에 법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저와 후손이 영구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결혼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며 그 안에 담긴 언약과 용서의 의미를 늘 상기하겠습니다. 딸이 작은 일에도 원칙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마음껏 누리되 금하신 것 앞에서는 크게 삼가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발자취를 부러워하며 뒤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길 바라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나의 구원과 내 가정은 결코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과 맞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성공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가증 한 일을 멈추고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며 멸망의 자취를 따르다 올무에 걸려 허덕이곤 합니다. 성공과 안일함에 취해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탐구하며 내 욕심과 체면 때문에 우상

0: 땅의 제물로 내몰기도 합니다. 주여, 이것이 주 앞에서 가증한 일임을 깨닫고 속히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뜨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주 앞에서 영구히 복을 얻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골리앗 앞에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이 중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골리앗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와 깨어진 관계가 골리앗인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끊지 못한 죄와 잘못된 습관과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골리앗의 가장 무서운 힘은 그의 큰 키와 무거운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골리앗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라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골리앗이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그런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그만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군인들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 나온 것도 아닌 한 소년이 골리앗이 내뱉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온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군인들과 똑같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똑같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골리앗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도 처음에는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급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행동을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모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시 말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조롱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단순한 민족적 비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블레셋은 그 언약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의 힘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데서 다윗의 믿음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리앗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합니다. 너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또 실패할 것이다. 사람들의 비난은 말합니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만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골리앗의 말을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말에 완전히 낙심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매일 반복해서 듣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말만,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

믿음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 2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는 화를 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 이 큰형 엘리압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 너는 교만하다. 너의 마음은 완악하다.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엘리압의 말을 잘 살펴보면 엘리압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양들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가장 가까운 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직장 동료들이 그런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을 우선할 때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순종을 시작하려 할 때 누군가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는데 그만 형 엘리압과 싸우는데 모든 힘을 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 엘리압과 길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다윗은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억울했지만 형에게 자신을 증명하는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해나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면 겸손히 고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비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본문 말씀해 보니 다윗이 한 말이 이제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본문 3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모든 사람이 낙심해 있을 때 다윗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말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본문 3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런 사울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른 경험 또한 없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쟁에서 전투를 해온 전문적인 군인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의 현재 모습과 골리앗의 경력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다윗, 너는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경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당신은 배운 것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당신은 전에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의 말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적인 고백은 내가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적인 고백인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용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이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궁에서 전쟁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있는 장군에게 전략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다윗의 시간이 너무 평범하고 중요하지 않은 시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들판에서, 그 인생의 광야에서 이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다윗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다윗은 용기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배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인생의 광야가 곧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다윗의 훈련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들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긴 병상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취업과 시험을 위해 홀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말없는 희생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그래서 낭비되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는 이런 다윗의 충성이 훗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책임에 충성했던 다윗,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 자녀에게 읽어주는 그 말씀 한 구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 섬김이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과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걱정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런 과거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현재의 문제만 크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의 두려움 앞에 가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그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까지 생명을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자녀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속되는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자 이제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거리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 사울의 갑옷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비였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보통 사람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갑옷은 크고 튼튼했을 겁니다.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골리앗과 싸우려면 적어도 그 정도 갑옷은 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갑옷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은 겁니다. 다윗에게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움직임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본문 39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윗은

엘리야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랐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온 물매를 이 다윗이 들었던 겁니다.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의 방식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그 집처럼 살아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작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하지 못할까? 우리 가정은 왜 저 가정처럼 넉넉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할까? 우리 자녀는 왜 다른 집 아이처럼 잘하지 못할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갑옷이 나에게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성품과 서로 다른 경험과 서로 다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앞에서 말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물질로 돕고 또 누군가는 눈물의 기도로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으로 꾸민 강함보다 정직하게 드린 연약함을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와 돌 다섯 개를 골리앗 앞으로 들고 갔습니다. 이 골리앗의 노트구와 그의 갑옷과 큰 창에 비교하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초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익숙한 평범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의 손에 있던 작은 나귀 턱뼈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한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짧지만 진실한 기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작은 물질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할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흘릴 눈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의 크기보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믿음은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돌을 아무렇게나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랐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무기를 정성껏 고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결과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치료와

0: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돌을 준비했습니다. 돌을 준비했지만 다윗이 그 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사용했지만 그 물매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실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40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즉 믿음은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 마음속의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믿음은 나아가는 겁니다. 즉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면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 할 죄가 있다면 도움을 구하면서 그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골리앗이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골리앗의 크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다른 사람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혼자 싸우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싸움터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국민 각자가 그 사상과 이념, 지역과 계층이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꽉 막혀있는 남북 상황이나 경제적, 문화적 소통부터 시작하여 정치적으로도 잘 이어져 남북한 주민이 함께 손을 잡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복음 통일, 신앙적 통일의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적으로 안정적이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모든 분야에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더욱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8월 28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언어의 온도를 쓰신 이기주 작가님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어떤 말은 겨울에 찬바람처럼 사람 마음을 한순간에 꽁꽁 얼려버린다. 하지만 어떤 말은 햇살처럼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낸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 라고 할 때와 넌 얼굴만 예뻐 라고 할 때 이 조사 하나 차이로 공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잘 알고 있다. 노트북 자판을 칠 때 사람이란 단어를 치다가 오타로 삶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사랑 그리고 삶으로 이 글자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죠? 사람을 썼는데 그게 사랑이 되고 삶도 되고 따뜻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거룩한 생명력,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로라도 남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언어는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무서운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서 16장엔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던지는 차가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죽어가는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따뜻한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분명 그 누군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복된 금요일 아침. 인지과학자 레라 로버티치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와 단어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결정짓는다. 또 조직 문화 코치 톰 돌턴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습관적인 빈말과 무심한 표현들은 타인과의 신뢰를 쉽게 무너뜨려버린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이 세 가지 법칙을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좀, 참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하래요. 첫 번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은 따뜻한가?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래요. 진실인가? 필요한가? 따뜻한가? 스스로에게 이 묻는 이 작은 언어적인 정돈이 인간관계의 영향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세상 박사님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저는 인터뷰할 때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따뜻해져요. 예, 다 목소리는 다르신데 여러분의 그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따뜻한 언어로 오늘 이 아침 그 누군가를 여러분 꼭 여러분의 그 따뜻한 언어로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이 아침에요 저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도 올라가고 언어의 온도도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이 언어의 온도 또한 더 뜨겁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먼저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나는 엄마로 덮여 있었다. 다음 귀한 칼럼이었어요. 영상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평화의 주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복된 아침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한다라는 그 갈급한 사랑의 언어, 그리고 영광의 언어로 여러분 이 하루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복된 금요일 아침 찬양 후에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 만나볼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박사님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0: 이야, 자, 오늘 이 방송,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아침 생방송 가족들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참 유익한 코너입니다. 인간 수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긴 은혜의 시간인데요. 홍 박사님, 오늘부터 3주간 네. 저희는 이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하죠.
1: 네, 이제 정말 책 읽기도 힘든 너무너무 오래 더웠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정말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우리가 독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0: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독서라는 이야기가 식상합니다. 식상한데 정말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 아.
0: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독서의 그 정말 중요한 거와 방법, 포인트를 한 번씩 짚어가면서 한번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1: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좀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았어요. 왜 네. 책을 읽는 뇌는 네. 특별한가?
0: 네네.
1: 누가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0: 네.
1: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이 독서다 이런 네. 말이더라고요.
0: 특히 이제 독서 교육이 뇌에 좋은 거는 다른 거는 뇌 어느 부위별로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지만 독서는 전체 뇌를 좋게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전두엽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건데
1: 예.
0: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독서는 어떤 걸 주냐면은 정확한 즉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독서의 힘이거든요.
1: 예.
0: 내가 경험이 없을 때 다양한 경험을 책을 통해서 얻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1: 예.
0: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뇌는 누구나 생각과 판단이 되면 행동은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이 안 되죠. 올바른 생각이 안 되니까 생각 자체가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판단을 하면 역시 행동도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독서 교육은 전체적인 뇌에 도움을 주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드는 교육, 전두엽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1: 사실은 뭐 요즘에 우리의 이 뇌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 뭐 네. 유튜브 쇼츠 영상 같은 거 봐도
0: 네.
1: 정말 이게 이제 수동적인 뇌로 변하는 것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0: 쉽게 말해서 독서 반대 하면 숏폼이라고 보면 돼요. 독서 반대, 독서를 가장 방해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독서를 가장 방해하는 거는 미디어지만 또 방해하는 거는 만화, 책. 자, 만화책이나 미디어는 독서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독서를 방해한다는 거는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판단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전두엽이 약해져서
1: 예.
0: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 빠진 애들 치고 책 잘 읽는 애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많이 빠질수록 독서량은 적어진다.
1: 예.
0: 그러면 지금 한국은 독서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적어지고 있나요?
1: 그러니까 적어지고 있을
0: 그렇죠.
1: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부 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쥐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을 읽기 싫어하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죠.
1: 이거 심각한데요, 네. 박사님. 아니,
0: 네.
1: 그래도 이제는 책을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해.
0: 네.
1: 이제는 책 읽기 싫어.
0: 그러니까 네.
1: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0: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과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1: 예.
0: 시각 뉴런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들이라도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아이가 늘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님들 역시 책을 안 읽고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옛날에는 그 심심하면 도서관 보냈잖아요. 도서관 가서 재미있는 책 읽고 이제 그래서 책 읽고 가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뉴런으로도 책 읽는 모습이 뇌에 각인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집에 책은 많아요.
1: 책은 많아요?
0: 네. 다들 집에 책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집에 책이 가득가득 있죠. 그래서
1: 그렇죠.
0: 애들이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건성건성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헬스장은 가는데 그냥 한 시간 동안 건성건성 놀다 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작 책을 읽어야 될 시기 고학년이 되면 칼로 무 자르듯이 책을 안 읽는 거예요.
1: 아니, 박사님 말씀 네. 들으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독서를 왜 합니까 할 때 독서 네. 쉽게 생각하면 지식을 얻는다.
0: 네.
1: 지식 축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과 연관해 보면 단순히 지식 축적으로만 뭐 끝났다가 아니라 뇌의 그 생각의 근육
0: 그렇죠.
1: 그런 판단력 또 자제력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운동시키는 것 같아요.
0: 엄마들은 예를 들어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 하는데 그럼 공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 예.
0: 제가 아이들의 뇌를 검사해서 머리는 좋은데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의 90%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얘는 독해력이 약해요.
1: 독해력이 약하다?
0: 독해력이. 다시 말해서 독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교과서를 읽고도 교과서가 나한테 원하는 즉 문제를 읽고 문제가 원하는 정확한 답을 몰라요. 그래서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얘는 공부를 지금 많이 뭐 수학도 막 여러 가지 시켜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해력이 안 되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0: 사용적은 한계가 있어요. 왜? 비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히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가요. 어려서는 진짜 책을 잘 읽었어요. 그게 잘 읽은 게 아니에요. 잘 읽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정작 잘 읽어야 될 때 보니까 잘 못 읽어요. 그럼 어려서부터 정말 잘 읽었다면 커서도 잘 읽어야죠. 뇌가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그런데 잘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공부도 이렇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왜 독서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일단 독서거든요. 그럼 문제를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하면 함정에 빠지죠.
1: 예.
0: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하거나 그러면 물론 언어에는 또 언어 기능이 있지만
1: 그렇죠.
0: 기본적으로 아무리 언어 기능이 있어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하면 우리가 입만 살았다, 횡설수설한다, 논리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우리 뇌 전체 뇌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즉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1: 야, 사실 지금 박사님의 이 멘트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또 모르는 건 아니고 뭔가 어디선가 지금 살아오면서 안 들었던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네. 지금 우리의 삶이요 박사님 확실한 건 이거 같아요. 좀 점점 우리 어른들조차도 미디어에 더 많이 네. 노출되고 더 예전보다 더 봤으면 뭘 더 봤지 덜 보지는 않는 것 같은
0: 그게 예를 들어서 책 읽어주는 플랫폼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런데 책은 내가 읽으면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시각이 제일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거와 읽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많이 들으면 그 내용을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스토리는 알죠. 그러나 깊이 깨달음은 없죠. 그럼 책은 시험 보려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 사실은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무슨 책을 많이 읽었냐면
1: 예.
0: 학교 다닐 때 필독이 있었죠. 필독 외인전
1: 그러니까요.
0: 있었잖아요.
1: 있었어요.
0: 그 외인전을 왜 읽냐고요. 그걸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어릴 때 이랬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는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1: 예.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히는 거거든요. 어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1: 예.
0: 그렇게 책을 잘 읽히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학습이에요. 근데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면 얘는 그냥 내용만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성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뇌가 좌측 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 뇌가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깨달음도 있고 이건 운에 가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시험 보듯이 외워서 줄거면서 외우면 좌뇌만 하니까 깨달음과 느낌은 없으니까 읽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1: 이야, 참 오늘 정말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인 독서, 오늘 책을 읽는 뇌를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데요. 박사님, 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뇌가 책을 읽으며 특별한 뇌가 되면 좋겠어요?
0: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크리스천 리더가 돼서 차세대 우리를 이끌어 나가려면 정말 독서가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성경책을 읽을까요? 이래요.
1: 질문하죠.
0: 동화책도 재미없는 애들에게 성경책을 읽어라 그러면은 읽겠어요? 실패하죠.
1: 예.
0: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죠.
1: 단계적.
0: 얘가 인간성이 안 돼서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대들고 친구 관계가 안 좋아 안 되겠다 성경책 읽어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성경책은 좀 어려워요. 어른들이 읽고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읽어서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책을 읽고 그러면서 또 성경도 시간 나면 읽으면 되지만 그 성경이 주가 되지 말고 일단 읽을 수 있는 기본기를 만드는 거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에 어떤 책이 맞아요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독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책을 한 페이지 읽는데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다섯 개가 있다. 그럼 그 책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지형을 얘가 모른다면은 그냥 읽는 거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 한쪽을 이렇게 읽혀봐서 한 다섯 개 정도 어려운 단어를 물어봤을 때 애가 네 개 정도 혹은 네 다섯 개 정도 그 나오는 단어를 정확히 뜻을 안다. 그러면

0: 그 책이 애한테 맞는 책이에요.
1: 야, 저는 네. 이것도 몰랐어요, 잘.
0: 보통 사람은 이러잖아요. 여러분, 6학년 읽을 만한 책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
1: 책을 제가 얼마나 안 읽혔는지. 이게, 아이고. 네. 책 읽혀보신 네.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네. 아, 그래. 어려운 단어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 그렇죠. 세심하게.
0: 그러면 어려운 단어가 한쪽에 다섯 개가 있으면 이걸 읽긴 읽는데 해석이 되겠냐고요. 아. 대충 되죠. 그러니까 시험 보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사고력이 넓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 공부 잘하는 데 특징은 백과사전을 많이 보잖아요.
1: 예.
0: 그 하나하나 새로운 단어를 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 그런 것들을 책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건 요즘에는 책 읽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요즘에 뭐 여기저기 강의가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부모한테 어떻게 질문해라 이런 거.
1: 예.
0: 근데 그거는 상당히 애매한 게 아이 뇌 유형에 따라서 또 아이에게 무엇을 내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물어볼지에서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은 배우면 되지만 그것도 세부적으로는 아이들 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뇌 성향을 알면 네. 책이 더 잘 읽혀진다.
0: 그렇죠.
1: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고요. 박사님 오늘 시간이 좀 가서 네. 책에 대해서 한번 중요성 얘기해 주시면
0: 사실은 이런 하겠습니다. 거죠. 모든 사람이 책을 읽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책을 그냥 읽히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떻게를 배워서 한 번씩 여러분이 이번에 따라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독서병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번 것을 잘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얘가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독서는 다 똑같아요. 기본이 안 되는 애는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1: 처음부터?
0: 네, 중학생도 처음부터 초등학생도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1: 와.
0: 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 가장 강력한 뇌 운동인 독서. 개인적으로 우리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떤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이고 있는가.
0: 네.
1: 우리가 책을 안 읽는데.
0: 네.
1: 우리가 집에서 네. 책을 잘 안 읽고 있는데.
0: 네.
1: 책을 읽어라.
0: 네.
1: 이 자체가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책을 안 읽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0: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됐지만 지금 미디어를 통제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미성년자들 통제한다. 그거는 미디어를 통제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되게 큰 거예요. 미디어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이들이 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군요. 그 우리나라도 빨리 일단 뇌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망가지는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를 빨리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자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 재미없는 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 안에 너무 재밌네를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언제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아이가 그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떻게 우리 애가 책을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간 수업 오늘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 뇌 운동 가장 최고의 뇌 운동인 독서 오늘 책 참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 하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귀한 은혜와 교훈을 주시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복된 금요일 아침, 오늘 많은 분들이 인간 수업 영상 링크를 신청하십니다.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또 이런 많은 영상들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프닝 말씀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또 인간 수업은 인간, 이렇게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이 금요일 아침 축복의 언어로,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소망의 언어로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이 아침을 정말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거예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복태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0: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며 행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이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쓴소리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말하고 나라의 패망을 늘 말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란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때도 있지요. 왜 그렇게 공격받는지 모를 정도로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숨겨진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순한 어린 양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은 자신의 심판자의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나라가 망하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쟁과 기근은 없다,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기에 그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가까운 고향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원수보다 사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더 힘들고 더 아픈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같은 경험을 많이 했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다윗도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가까운 신하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예수님도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죠. 아픈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아픔을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의 예레미야는 이같이 고백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통함과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아뢰고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억울함이 있고 큰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소원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과 눈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내 사정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0: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할 말이 많지만은 가장 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할 말은 많은데 말을 안 하면은 속이 터져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 시원해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할 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도는 최대한으로 늘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과거의 실패나 좌절, 열등감, 두려움, 염려와 근심의 생각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는 이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와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해하려고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죄를 그 무엇보다도 악하게 보시고 진노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미움과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원통함을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3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휴대폰을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죠. 한 10%, 15%쯤 남았을 때요. 이 정도로 내가 뭘 할 수 있나 싶지만 이 급한 전화 한두 통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또 문자 몇 개는 보낼 수 있고 내비게이션으로 잠깐이라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100%여야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건 쓸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전만큼 잘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자리에 두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맡겨주고 계신다면 어쩌면 그 자체가 하나의 대답 아닐까요? 쓰임받고 있다는 건 아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적은지 그런 생각에만 꽂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의 적은 힘만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천국지킹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라이. 목사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그래도 타이밍 맞게 들어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안한 천국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저는 버스 안내양 김하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107-3번 천국직행 버스 기사님으로 함께 하시죠.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기사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정말 한 주의 마무리를 목사님과 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목사님께서 텐션이 높으시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어떻게 좀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셨는지요?
1: 네 한 주간 돌아보니 지난 한 주간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한 일이 없었던 평범한 한 주간이었다.
0: 안온한 하루를 보내고 오셨군요. 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셨어요?
1: 뭐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만은.
0: 그렇죠.
1: 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네.
0: 다행입니다. 네. 오늘

0: 이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나 봐요. 지금 코너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한 주의 마무리인 듯한 금요일 아침은 107-3번 천국버스 타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채워가는 괜찮은 아침. 저 얼른 탑승했습니다.
0: 아유,
1: 감사합니다.
0: 아유,
1: 아유,
0: 감사합니다.
1: 고주고객, 우수고객.
0: 예, 오라이. 네.
1: 승객.
0: 그렇습니다. 아, 우리 9507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하은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비가 오는지 흐려졌네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목사님, 저희는?
1: 열심히 달립니다. 네, 목적지도
0: 맞습니다.
1: 분명합니다.
0: 맞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이 버스를 저희가 가만둘 수 없어서 네,
1: 그렇죠.
0: 계속해서 운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사님,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배터리가 100%일 때만 저희는 폰을 쓰지 않잖아요. 뭐 10%든 15%든
1: 맞아요.
0: 저희는 핸드폰을 항상 사용하듯이
1: 맞아요.
0: 우리가 좀 가진 그런 힘이 적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힘마저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1: 너무
0: 제가.
1: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0: 그쵸.
1: 네.
0: 목사님은 좀 이렇게 약간 방전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있으세요?
1: 종종?
0: 종종. 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럴 때좀 어떻게 힘을 내시는지 꿀팁을 하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1: 사실.
0: 네, 맛있는 걸 드시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나요?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시나요? 좀 어떤 방법으로 그 시기를 좀 이겨내시는지.
1: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꿀팁이 없네요. 꿀팁이 좀
0: 어떡해.
1: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디디 말씀하신 부분이 좀 공감이 되고, 그냥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고, 저는 조금 제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이렇게 좀 깊이 파고드는 편이라서,
0: 오, 감정적으로요?
1: 그러니까는, 뭐,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0: 네.
1: 이 감정적으로도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0: 그러시군요.
1: 그런 부분이 좀 여파가 좀 있죠. 그래서 머리로는 괜찮은데 아 괜찮아 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데
0: 네.
1: 일단 그러다 보니 몸 쪽에서 좀 반응이 좀 와요. 예를 들면 뭐 살이 좀 빠진다든지
0: 네.
1: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0: 아멘.
1: 또 시간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막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0: 네.
1: 번아웃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막 몸부림을 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막 그런 애씀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면은 요즘은 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시간에 맡기는 것,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 보면은 지나가 보면은
0: 네.
1: 내가 한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좀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 뭔가 영혼과 몸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좀 자책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왜 내가 힘을 못 내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1: 맞아요.
0: 오프닝을 전해드리기도
1: 아, 너무
0: 했습니다.
1: 와닿았어요. 너무
0: 네.
1: 와닿았어요.
0: 괜히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오늘 이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한 시간 즐겁게 그냥 웃고 떠드시고 찬양하시고
1: 맞아요.
0: 그다음에 말씀 들으시면서 그냥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충전하는 시간 될수 있었으면
1: 아, 이 생각이
0: 좋겠습니다.
1: 갑자기 드는데
0: 네.
1: 오늘 저도 새벽에 깜짝 놀랐거든요.
0: 왜요?
1: 저는 당연히 잘때 배터리 충전해 놓고 자는데
0: 네.
1: 그것도 몰랐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폰을 보니까 14%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쨌든 잘 했지만은 저희들은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은 알람을 못 듣고 그럼 새벽 기도를 못
0: 그쵸.
1: 나오잖아요. 그게 머리가 쭉빛 쓰는 거예요. 근데
0: 오.
1: 말씀처럼 14%가 있으니까
0: 네.
1: 어쨌든 그게 알람을 해서 나를 깨웠는데 방전이 하나님 보시니까 첫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전되게 안 놔두시더라고. 아, 그
0: 아멘.
1: 다음에 또 중요한 것, 또 중요한 것 10%, 뭐 5%, 1%가 남아도 있잖아요.
0: 네.
1: 배터리에 충전기에 연결하면 충전 바로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선만 꽂으면 돼요.
0: 그렇죠.
1: 예.
0: 맞아요.
1: 그러니까는 우리 이런 시간이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 시간, 하나님과 연결만 딱 하면요.
0: 네.
1: 그때부터는 충전 시작이에요.
0: 아멘.
1: 충전 시작.
0: 아멘. 네.
1: 예. 충전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 네. 말씀에도 죄악이 다한 것에 은혜가 다하다.

0: 아멘.
1: 여러분 어려운 만큼 은혜가 더 커요.
0: 아멘.
1: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0: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과 연결되는 네. 네, 그런 시간 네. 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네. 이 시간을 준비한 거 아닐까요?
1: 네, 네, 맞아요.
0: 즐겁게 웃고 네. 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천국버스가 출발했고요. 네. 도착하는 정류장들이 있어요. 이 정류장에서 우리는 방송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0: 네.
1: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넉넉하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수량을 최대한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 노력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1: 많이
0: 주시고요.
1: 네.
0: 예, 그리고 오늘 준비된 선물은 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9월 다가오잖아요.
1: 네.
0: 네, 9월에 9월, 10월 함께 하실 수 있는 네. 큐티집을, 매일 성경 큐티집을 준비했고요.
1: 네.
0: 그리고 큐티집만 드리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1: 네,
0: 네 물론 영혼의 선물이지만 또 몸의 선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산과 우산이 모두 가능한 양우산 네 선물을 함께 세트로 묶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그 사용자로서
0: 쓰고 계세요.
1: 네네네 후기.
0: 네.
1: 아, 일단 너무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0: 작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작아서
0: 그러니까, 네.
1: 너무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또 딱 펴면은
0: 네.
1: 아주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요.
0: 네.
1: 네 정말 양산 우산 다 되고요.
0: 맞습니다.
1: 로고도 깔끔하게 들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0: 실제 리뷰입니다.
1: 네네.
0: 그래서 오늘 더 많은 분들 이 선물 네.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1: 네.
0: 많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추억의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시작할
1: 네.
0: 텐데
1: 네.
0: 우선 오늘 어떤 찬양 함께 할까요?
1: 찬양 정말 오래된 추억의 찬양인데요.
0: 그렇죠?
1: 네, 정말 힘있는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0: 네.
1: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0: 역시 네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복음버스 107-3번 버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천국버스 오라이 right.

0: 이번 정거장은 찬양. 찬양 역입니다. 자, 이번 역에서는 찬양의 후렴구를 들려드리고요. 찬양의 제목을 맞히시면 되는 그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1: 네, 이번 정장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한 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맞습니다.
1: 빨리 보내세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목을 딱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보통 찬양의 제목은 네. 첫 소절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네. 그 첫 소절을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오늘 추억의 찬양 반가워하시는 분들 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007번님. 와, 반가운 찬양.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네요.
1: 네, 맞아요.
0: 하기도 하셨고 이렇게 문자도 네네. 보내주셨네요.
1: 어린 나이에 교회 학교 시절 진짜 모든 거에 열심히 순수히 믿으며 신나게 교회 생활 했었어요. 여름 성회교 때 이 노래 진짜 수없이 불렀습니다. 맞아요.
0: 그렇죠. 추억의 찬양. 네네. 네, 많이들 반가워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준비되어 있는 네, 이 찬양의 후렴구를 들려드릴 텐데 네. 미리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CCM 아니고요. 네. 찬송가입니다.
1: 아, 찬송가.
0: 네, 네. 찬송가고 네. 이 후렴구를 들으시고 제목이 무엇인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문자는 네. 몇 번으로 보내시면
1: 네.
0: 될까요?
1: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샵 3927번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럼 후렴구 들려드릴게요.

0: 네,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한 분께서 저 알아요. 구주 예수 의지하미라고 하셨는데 구주로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주로 시작하긴 합니다. 근데 구주 예수 의지하미는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1: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0: 네.
1: 정확한 시간입니다.
0: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아쉬우시다.
1: 네,
0: 우리,
1: 그러네요.
0: 네, 4949번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이제 똑같이 보내신 분이 계신데,
1: 네.
0: 3839번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이라고
1: 네, 아,
0: 하셨는데,
1: 네.
0: 이거는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고요. 예, 오늘은 제목 맞히시기입니다.
1: 네.
0: 자, 방금 들려드린 그 찬송가의 이 제목이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1: 네.
0: 네. 우리 7073번님, 강하게 의견
1: 네.
0: 어필하시는데요?
1: 우산 필요합니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정답 보내주셨는데, 과연,
1: 네.
0: 네, 양산과 우산 당첨되셨을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네.
0: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리는 것도
1: 아, 아주
0: 필요하겠죠?
1: 좋아요. 네.
0: 네,
1: 흥이
0: 다시 한번
1: 됩니다. 힘도
0: 후렴구
1: 되고요.
0: 들려드릴
1: 네.
0: 테니까, 잘 듣고, 이 찬송가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다시 들려드릴게요.

0: 네, 이렇게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7235번님께서, 구주예수 왜 지암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자, 다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비슷해요. 네, 네. 구주로 시작하는 거는 비슷하나, 네. 네, 다른 제목이다. 구주로 시작하긴 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7918번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네. 하셨는데, 네. 정답 참여는 따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이 찬송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을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1964번님께서도 네, 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1: 띵동 띵동 네 하고요.
0: 네,
1: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0: 아이고,
1: 네.
0: 감사합니다.
1: 행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0: 네, 정답 이렇게 네. 보내주시면서 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네. 7014번님 문자 주셨는데 네. 오늘 제부의 65번째 생일입니다. 네. 축하해주세요. 네, 라고 하셨어요.
1: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가족분들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975번님, 네. 비가 오는 촉촉한 아침입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0: 네. 저는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안 보이던데.
1: 네.
0: 비가 오고 있나요?
1: 네, 제가 들어올 때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 그래서 지금 비 온다는 말씀이
1: 네.
0: 있으시군요. 마침 좋은 선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양산과 우산 기능 같이 있는 양우산, 네, 함께
1: 네.
0: 드리고요. 그리고 9월, 10월분 매일 성경 큐티즙 함께 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보내주신 두 분께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자, 그두 분, 네, 더불어서 말씀드렸죠. 저는 많이 드린다고. 네. 오늘 준비한,
1: 네.
0: 네, 그 수량들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 아, 네.
0: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청 찬양 한곡 있어서 이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듣고 저희는 정답 공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찬양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1: 네, 그렇네요.
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이런 찬양 함께 또 네.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저희 정답을 발표할 차례가 됐는데요. 네. 자, 오늘 정답 무엇인가요?
1: 네, 아, 오늘 한 다른 찬송가가 지금 굉장히 네. 많이 이렇게 혼돈하셨는데 네. 오늘 정답은요?

0: 네.
1: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두 번째 지금 전화 연결을, 그 전화기를 연결해가지고 살짝, 네. 예, 연결에 오류가 있었던 점, 우리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동부교회를 섬기시는 김영태 장로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장로님.
0: 네.
1: 아유, 저희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원래 그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기로 했었는데,
0: 네.
1: 선물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2: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네.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모시기 전에 잠깐 전화 연결되어 있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음성이 너무너무 젊으신데, 네. 장로님이세요.
2: 네.
1: 선생님, 혹시, 장로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0: 아, 네, 64년생입니다.
2: 우와.
1: 64년생이요?
0: 네.
2: 그러면은?
1: 이야, 아니, 지금 음성은 거의 약간 20대 청년 같으시거든요. 그런 말씀 좀 자주 들으시죠?
0: 아니요, 처음입니다.
1: 처음이시라고요? 야. 전혀 그러지 않으실 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장로님 네. 지금 좀 뭐 하다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신 건가요?
0: 아, 예. 직장 근무 중입니다.
1: 네. 근데 근무 중에 전화 연결 괜찮으세요, 장로님?
0: 네, 밖에 나왔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평소에 좀 극동방송을 자주 들으시나요?
0: 네.
1: 오.
0: 거의 매일 채널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2: 아, 역시.
1: 저희 애청자시네요.
2: 네, 감사하네요.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장 먼저 찬양의 정답을 맞춰주실 정도면 찬송가를 또 자주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0: 아, 찬송가에서요?
1: 자유롭게?
0: 자유롭게?
1: 네, 아무거나 네. 상관없습니다.
0: 아, 요즘은 은혜입니다.
1: 은혜. 아. 그러면 오늘, 네, 저희가 방송, 이 전화 연결 마치면서 은혜 찬양 틀어드려야 되겠네요.
0: 감사합니다.
1: 아, 장로님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예, 그 개인 사업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2: 아, 네.
1: 아, 그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항상 틀어놓죠, 라디오를. 네.
1: 아, 그러시군요. 아,
2: 장로님, 장로님은 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실까요?
0: 아, 그냥 부석 특이에 있는 장로입니다.
1: 아니요, 장로님. 목소리만, 음성만 들으셨을 때는 거의 인싸실 것 같은데요?
0: 아, 옛날에는 그런 말 좀 들었는데.
1: 네.
0: 네. 네. 장로 되면서는 한쪽 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1: 아이, 예. 아이, 표현이 굉장히 네, 재밌으십니다.
2: 겸손한 장로님.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0: 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2: 네.
1: 아, 이렇게 항상 극동방송도 들어주시고 참 감사한 그런 분이신데. 네. 장로님.
0: 네.
1: 혹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0: 아, 예. 저희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의 기도인데요.
1: 네.
0: 네. 아들이 그 폐렴하고 욕창울인 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1: 아이고.
0: 그래서 이제 저희 중보 기도팀에도 그걸 올렸는데.
1: 네.
0: 한번 극동방송 우리 가족들도 한번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유, 그럼요. 아, 폐렴과 욕창이라고 하셨나요?
0: 폐렴과 욕창.
1: 폐렴과 욕창으로 고통받고 계신 네네. 아드님이 계시는군요.
0: 네네.
1: 그분은 같은 구의학원에 계시는 분이세요?
0: 네, 맞습니다.
2: 구의학원의 아들.
0: 네.
2: 맞죠?
0: 네네네.
2: 네네.
1: 아드님이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나이는 거의 한 40대 정도?
1: 40대 정도. 아이고, 네. 그러면 그 가족분들께서 그 아드님 놓고 기도를 또 오랫동안 하셨겠어요?
0: 네.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2: 아,
1: 얼마나 네. 계셨을까요?
0: 한 10여 년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유, 세상에. 많이 힘드시겠네요.
0: 네, 우리 그 집사님 얼굴이 반쪽이 돼 갑니다, 지금.
2: 아이고.
1: 아유, 얼마나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저희가 진짜 정말

0: 위해서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또 없으실까요?
1: 아, 저는 일단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이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 막내 아들이 진로가 지금 헷갈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막내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지금 25입니다.
0: 25? 에, 아직 어리시군요.
1: 네네.
0: 그렇구나. 아직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텐데, 우리 아드님도 진로 잘 개척해 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실 텐데, 함께 이 시간 좀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1: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목사님
1: 네.
0: 한번 기도
1: 네, 같이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도 한번 할까요? 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 김형태 장로님을 만나고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0: 하나님,
1: 네.
0: 우리 장로님 교회를 장로님으로 섬기실 때에 여러 가지 또 일들, 또 기도할 것들, 감사하고 기쁜 일들 많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잘 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장로님 될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구역 식구 중에 아드님이 오랜 병원 생활로 또 폐렴으로 욕창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 또 곁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며 본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 아멘.
0: 장로님 또 하신 일 가운데 늘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실 때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1: 아멘.
0: 안전 운행하게 하시어서
1: 아멘.
0: 그 운전하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자리,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내
1: 아멘.
0: 아드님, 앞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길이 막히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아들을 온전히 맡기고 주께서 어떻게 아들의 인생을 열어주신지를 똑똑히 보며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게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멘.
1: 목사님.
0: 네,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아멘. 장로님 너무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1: 네.
0: 그 구역원님의 아드님과 또 장로님의 아드님 그리고 가정과 일터 모든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장로님과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제가
1: 네.
0: 음성에서 느껴지는 그 밝은, 뭔가 그런 기운이,
1: 네,
0: 네,
1: 맞아요.
0: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1: 네,
0: 같습니다.
1: 은혜 많이 받은 목소리. 찬양
0: 정말.
1: 많이 한 목소리.
0: 우리 또한 분께서
1: 네.
0: 62이시면 팔팔한 청년의 때시라고, 26세의 마음이실 장로님이시라고, 예, 그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1: 네,
0: 하셨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요,
1: 네.
0: 목사님. 제가 참 도전 많이 받아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변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이
1: 네,
0: 참 귀감이
1: 맞아요.
0: 됩니다.
1: 네, 참 귀한 장로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문자 몇 개만 더 소개를 하고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2040권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보내주셨고요. 우리 4224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힘내세요. 오프닝 말씀처럼 오늘도 배터리 충전합니다.
0: 아멘. 네, 7388번님, 출근길 애청자 오늘 처음 참여합니다라고
1: 네, 아유,
0: 하셨습니다.
1: 완전 환영합니다.
0: 와, 환영합니다. 저희가 처음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네, 선물 하나
1: 아,
0: 보내드리도록
1: 역시 우리
0: 하겠습니다.
1: 황교님.
0: 예, 창고가 좀 채워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1: 네.
0: 네, 우리 2046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셨네요.
1: 빨리 보낸다고 정답만 먼저 보냈네요. 힘차게 다시 불러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라는 찬송가로 퀴즈를 내드렸는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가 또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과 또 함께 하시면서